미 창문이 랑소수디 당기 긴쿠와 앙탕부디 타체나 강저체네 릉이기 디탕라 긴송치구삼 남군기 초외추 삼긴낭둔카 미바도 주투바구 라바 양스주와 따도 클롱쿠교 용마치바 카레기바 지투르주바 미신당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교구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뉴고윤구 토낭치바 서동부주람야바 류제원참제와 千日祖敦啦 지송슈와 타마봉와탕 차라라 최치바 디탕민배

0: 와 신비의 캐스 야바 지조기 초외 구지 야바 캐시 키랑 겐수 레군탕 지조 편디 레군 롭자 맨캉 킬레 치제 주기 서치 총르탕 총르 침무소 조내 쿨공탕 레군기 레드마 인치 닌다 니바투 디탕 딱제 치고 캐시 차와 게바탕 로야바 류슈 미바 미군 나와 속이 내다 유치 투도도 면주 치고 강배 난기 쿠유라 닌다 기군치네 롱 쿠르투 치바 지비에 직체당 죽구라 짱저 톱시 야부 치바 지비에 쿠공기 쿠유 짱저 균형 치바 존내 쿠공수 군위기 럭주 직체당 죽구 직조 치바 미기기 추딘라 토낭 치바 허치 개밤 로기고 장쇼캄 라베 추미 카나게고 로숨 옌키 응고 컵게 메베 짐치 유베 미토기 똑살 로체기 응고 컵게 뿌 꾸마 치고 탁바투 겐군 추정군앙 규림 용기 응고 컵게 바탕 권내 타르웨 민컵게고 장외 국송라 쇼게고 장세니가 편라 대탕 용토
1: 点过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点 金强个钱为他我给工定将着他得给钱不说说到他别说容就给开过了没不可以变过结果是今天啊康威南威说罗贵干过的叫过他罗手就变过结果啊每村这些都是他先去接送人生啊喜欢他每村这些他有些捐赠就不说起就颠过结果出今天啊没人想对起就颠过结果第一连年起人没撇就喜欢他他的家不说每句给年给人心点别连个起就颠过结果

0: 아무라
1: 혼주야 갈증이 또
0: 나람 사요로 로지 딱지 당리 최고비
1: 장주 고 친비나 딱사 나로 처음부터 지구 접어 然 미지 레메 봐 혼주 미망고 선자 커룹게 비는 근처치가 푸 치는 용구 마시
0: 빨라게 나 팔로야 무튀나샤
1: 나 무튀메
0: 암라 암라 지난 토르 데르나 나 데데 당다 요마시
1: 나 유세 가라 주뉴 유베 미이 장반포 유기나라 저스룽게 게자샤디 고가다야 삼중에
0: 암라 암라
1: 준보 준보 나야 용인다
0: 암라 나 투제 나무고 나 술로 용기 카인스나 나 키란다 빠라 루슈 미고 제르 지부유
1: 푸 샤 타고 샤 왜 꼭 다 차라 아
2: 준보 봐도 준보 친구 차지 동리시랑 신기 럼이지야 유네 미게지 블로야 요마시 칸이스나 디마들랜드 뭐용 쓰시리
1: 이네 부지고게 카티 근저스 자고시
2: 공립네 칭아 타시 팀줍다 팀루 로디 땅나샤 유럽 전역에 넘주나 주 차브리 코나조 칠레 개원 경다
1: 기금네 조선다 제가 저 접고 지내 집에
2: 칸이스나 망족 라기니 기급 라기리 로디 없이 니시네 나이 유럽 튕이

0: Hello. 예전처럼 남자는 거 이거.
1: 남자는 무도. 지구치기.
2: 저구치지 말라 규대지샤.
3: 저규철 규대샤. 뒤틀어 죽이네 규대샤. 하도 막. 모든 소도 중에 하나 미국 가라 자기 민재 정부 규대샤. 규대 최신아 규제 얘기 봐 너도.
1: 하고스. 제는 얘기부터. 너도.
4: 丫头，不许给我住！

0: 키랑 로십 좀 망설어 숨겼나 얘 망설지. 아샬라 키랑 빠웠다.
1: 시. 보고 드시옵니다.
2: 所以我要得瑟瑟啊闲不闲啊记你松阿拉阿妈你就叫有意思不多让就叫美国瑟瑟吃完洗拉肚哪里送的让定制修个啥我配起多子哪老土民都让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瑟
3: 전염 낙향함기 뇌교 녹음 주제 심주 살피 세우스기 지게 로그 주고기 록주 심주 살피 세우스기
4: 성문 윤회 커빙 알짜기 냠주 록주 주배 응 실례 다다다 대비지
0: 근저스 다다 대비지 부

0: 당무소 나츠 블라 제라 올리 따당무시 고나 따 마음치 고나 아 따따정다 위 고나 당무소 나츠 키 야키 두지 체휴서리 따 두두다 이나 따 조파루로 드트 따 따란점느리
1: 넉추르 핀나 키기 차진 떠주 두신리 수수 저도 예비 신내 휴샤지다 이거를 퇴신비 소외 장다시 인다시 양배 强狼，娘中加油。

0: 샹유, 같이.
1: 네 등기 제시 돕서 겹듀. 년틀 미스테 따가 소통 삼죠. 네 랑주죠 전자페이 통주. 년틀 나로 셰 등기.
0: 년틀 나 셰 등기. 저저 년틀 레고라 진도 시가 신도 꽤.
1: 응응.
0: 헤, 됐라.
2: 캐스팅 네.
1: 년틀 나로 내 통 따가 문에 지금 마시야.
0: 샹유. 네, 추철의 시약 당신입니다. 자게 이제 시사, 나 대표 조니 주기.
2: 아, 아, 네 분기.
1: 삼로 년 대지 담배기, 랑 랑자라 자 로지 친승비.
2: 그제 전에 랑다 전두배.
1: 랑가 지미 말로봐, 是吧?
0: 是的, 나 최대 시간 보내 준대도.
1: 아지 랑, 다유쇼, 랑 로레손 시초리.
0: 용아.
3: 下毒不对，龙的个区别啊，都不咋想，这次毒的。
4: 可这次毒不一面，俺来对不对？去到去问我。
3: 呀，不过控制烂草不打个，让给俺控制了贵呗，你们都是我见对不对？
4: 见对面没不对。
3: 去，老弟，上那么久都看见啊，还假装啊，怕啥水？
4: 龙的下过雨了，让俺妈用钱，大哥是俺大伯，谢谢大妈才把爹的，你那里是直接写着，看能不对啊？
3: 让哈谢雨。
4: 看的，龙的下着让俺妈用不是雨。
3: 俺妈用。

0: 王不开。
1: 啊。
0: 卡吉呀，谁的呀？有的。
1: 哦哦。
2: 呀，这个是，主任红了的，我做那个主任老师的，才有这个表现。现在年不过，真多些个马当兵呢。嗯，写的容易是多。
0: 人家明天前谈个着不？我那前呢，移民写单也的，你哦，三批钱咱们赢。腾给移民给我，只费凑下十多，俺那什么钱吃清楚，下面那俺两嘴破了，打算去吃酒，用得个？
2: 没得没，没得去的没。
0: 前的主任红了，俺就看过写酒念一遍。
2: 写酒电话有嘛事？没得没。
0: 咱们明天请面试，人家花明天去啊。
2: 我没对钱主要去，他脾气人要是，你不过真多单呀的，兄弟了自己，中国参谋兄弟单位。
0: 俺这许多嘛钱是几个？
2: 主任胡那个。
0: 你这参谋阿姨？
2: 哈，嘛参谋卡了的啊。这兄弟是吧？俺这那个票，中国大对象买呗，我上得买不出来钱个银。
3: 小七。
1: 哦。
3: 对哦，你要听给爹去用别对别的通知喂。
1: 给那个，新朋友怕难听死。
3: 卡着。
0: 爸啦。
1: 啊。
0: 听给小七个，看人家难听死的，看哪里不卡的。
1: 都会，你要偷么子？
0: 公司蛮难赔的。
1: 你要碰不着了，吃下去，都落地，少这样一把。
0: 对呢，明里阿女买，明里开着吃阿银。
1: 说这样的。
0: 你要写不赢吧？明里开着吃不咋么赢。阿妹啦，
4: 人家婆婆住的。
1: 嗯，你要写么送啊？
0: 阿妹啦，
4: 这个嘛吧，嘛这你才个亲姑，俺们你不要嘛的。
0: 包了几钱呐？
1: 嗯，到泡沫间轮上，去也去不动啊。
4: 呀，地卡嘞，
0: 我的我的。
1: 地卡啥？
0: 我这拿的。
1: 啊，妈的。
0: 阿姆拉，我去了中的。
1: 哎，泡沫，我来鼓的。嘿，地卡啥？嗯，让他的做那老平的，老么上涨，你不托我有百米几嘞？这了没出百米的做的，他人是欠我的。
4: 给咱爹开始送过来吧啦，你过去没送？
1: 让给其实他给干你的哒，他人是七十个，先送来。
0: 新年。
1: 呀，婆婆，爹。
2: 哎呀，不，那等大爹，外边还有年纪，他还得一起去。
5: 这都那最重要的，先做听嘛的，你要准备回来再接，肯定我过有来不来。爸爸让三路，查其他去不是？马赛，我昨天我没买的嘛是。
2: 他是，我昨天我到学校是，伊那地，我让他叔叔拿个，我有的。哼，让给马些马是吧？爸爸你马兄弟，经常交不起，不了，所以要马是。爸爸老出息呢，家嘴还亲切，伢生霸气。你那哈过的，家嘴不漏吹了。啥个通个气？彤彤。莫咋平咋啥子，全部打
5: 起。这是爸爸，我那俺们就是去，真都过了些个时期，伢天天写写哈些个。
2: 让我团大的兄弟的，兄弟也别说过，这个做几年要是，这个做几年输嘞，主任红了的，让破了。怕今天我回去了，这些没些米呢，团大丢些去嘞。
5: 哼，爸爸让我呢，别哩，这些天天是他看的挺过哩。钱立勇啊，真都是个，俺找他去赢，我有错的，爸爸让去都不好。
2: 何子，开始的也好些事，你也不认真学习，老多不懂啊。钱德勇啊，这晚呢，郑多奇对我有个儿的，爸爸妈说啊。
5: 谢朋友。
2: 不然，干来还去哩？呀，秋冬的。
5: 我听这钱么好。
2: 呀。喂，爸爸说的，人该过了，没啥没吧。
5: 꽈릉의 가바사가 저그리 랍자주둥의 바바랑게 찌세탁시기 그리 칼라사의 당실에 매바 대신다 양의 롭저리 약시 가림의 사브리스
2: 디에지 예산의 응용로야 되다 갖고 채우지 좋아 아 보 따라 주주 말이 더다가 세대라 수수 덥지 당시 무디 수전의 레고윤이 기자랭 가죠 밥에 겹 조치고 뭐 야 레어 체마 사고네 가자 좀 해봐
1: 랑부구 아무지 잡부두구야 등도 세부 통문 두구에
4: 가지 통구래
1: 나 저 법은 왕부 카이프 왕이민다 가로지기
4: 가로지기스 로춘주님보 대바 가로지기스에 이내 상유다 이민 두스터두 참도 하부스두
1: 랑게 하과중이야 하과나 나즈마 셰브카지
4: 아지 가르통우레 군님은 신에 참부두고 군이 딱 발랍자 야마치 네 군이 가로지고 요과하고래 디스 칼뉴스
1: 야라는 셰유다 디사원에 용금하지 나즈나가 네버 컨테지라 송버다 다도 용버 망슈기 퇴레 송버지 와이미 로신레 추요마시 조디 왕부카이 미드 컨테지라 미디 미디 사마세 왕이미의 예민한 주문도 안전하다 사원의 유머지
4: 아치 다대주 시야오마리 랑게체나 향유다 이민의 둔다디 땡키즈베
1: 야지가리 덕이 범에 뒤라 시야펄마죠 범에 도로디 왕이민을 제야르샤
4: 왕이민을 제야인부 랑게 근데 신중
2: 对，阿姐，总分机了。卡拉塞贝。卡拉塞萨，你听等于。阿拉多斯都没呗。阿拉多马少夫塞文尼松，创尊纳了。阿拉多尼约马吉。卡拉塞萨尼，阿拉多亚陈根明多啊。嘿嘿，送达。卡罗纳亚卡瑞纳。卡罗斯达什瓦，查顿的国人达。创尊查顿肯定凶手。创吉达创点呢？
6: 大家今天打你也是啊，去哪座点水呗？
2: 点水的鱼，热的，你也看上大事些呗，等多黑吧，请不多。啊，老胡，
6: 老弟给钱不的，我让你给这娃收尾鱼的，长点点等到俺去哪座重做，点起死的。他的大哥要年有啥？你去哪座重做，你也上不当皮的。哥对的去哪座嘛用不赢的，你重做现在等鬼的。让女婿，海瑞林这重做。
2: 插队的去哪座了？叫开门多啊！
4: 哥，对对呀，让我是这么说嘛了。
2: 我这这这嘛哪路？出不去了。啊，俺说不过在这拉土是出不去。去哪个买不嘛？说了，公司举龙骨家送啊。这把这，你也和做成都修改不适应。啊，这修改嘛，用那段嘛的。让个就这个，拖在今年担心不去。这在拖在今年，那段大单子不去。去哪座小车没有入门了？点水也是了的。让
4: 多大？ 可都卡巴给你们团大点些，团大现在些也没呗。
1: 哎，俺让你们头吧，巨人的钱多啊，最给呗。大王你的，你们送大大的。
4: 啊，让给。

0: 我们两个这儿看了死自己啊！不，卡巴马西亚，他看了人的。 고지고지 칼라딩이라 쏘다 드디어 아메 가봤죠.
1: 블레즈 찌주다.
2: 그나 야. 什么 쏘도.
3: 추구르 참즈 체찬아. 타마라 로글람 조웨규.
0: 고지고지 다오디 찌다 숄지레 데민도 엔 숄지디 찌 사다 아메 가봐야.
1: 다 가봐 추지야다. 응에 잡진치.
0: 다 가봐 추키신 솜라 난레다 갈라 칼링엠지 아메 가봐죠.
2: 제제제 부다 아메 칼니시. 다 쪼쪼쪼.
3: 카바르 규메 데모이 푸즈르 메지 쯔츠낭

0: 알레마로 비나 니제 쇼가 인구다
1: 깨기비야 카르토 아 깨기비야 카르토 보고 다나네 친스 깨당고야 여르베
2: 나오네 친스에 내가 좀 좀 비베 손담 친스고에
1: 정기나 친스
2: 정기나 정도 제가 친스고에 씨 보고 뒤에 너 봐 근처 치면 너 Kim Yahdo? Gormus, such a pultivia.
1: At the Gormus, that me, who's some run your mouth by your
2: chin, miss. We never can just talk, sir. Shall I win the jimmy?
1: Money, Jimmy.
2: Bogodina, yet.
1: Hazardois. Young Hazardois.
0: Should I show more?

0: 키라니 디제 싱비나 탁제 드르베아 딜레 니 키라니라 탁제 싫어져
1: 지바 자게 탁제 제나 나 삼자 게메 이네라 역신이야 나 전나 겸할 합시 걸다 시스괴
0: 라와 니 대다 말고 탁제 제비다 자게 니 해준 달래 더 없이 기회 디데치 니 제나 창조 오열링가의 친지 탁제 제비나 근데도 아
2: 전타 디데치 창조 오열링가 조르베 팀칸 조스 마셰우 카제
3: 老李, 南岗的给我写了马当啊,
4: 哟,
3: 点下了拖拿去, 转换大了不擦损啊, 南昌路去, 可是听行的是我的,
4: 哦,
5: 有,
4: 我不行,
3: 出去了,
4: 大舅,
3: 大舅,

0: 조시 도 놈아도 알아. 왜 조시로다. 왜들아 마구도 치기 왜야?
1: 순 마구도 치소. 무슨 애랑 룬도 민도. 추돈도 랑아 삼로 코빈기리.
0: 네 랑을 삼마담 제중해.
1: 도가 저거 잡도 쉬야 된다데. 나 삼로 마고 가래.
0: 어. 또 튼다디 나 다제 경매 녀랑 삼마탐 치그르베 아 제마제 제스랑 주슈실 셰비
1: 장게 케스 주슈실 럽제 척하려래 장게 튼당을 락다 당으로 제마제 녀 잡던 거 거셰다 람표야 갈도 가려여야도
2: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왜왜왜 키즈첸 셰비 예쁘지면도 왜
1: 아
2: 谢地当地我差不多是多对呢这不是也藏吗顶尖俺的差不多是多且得不要人他个人他能俺生最要求然后啊呀你可做秘书定过呀各对对那么去就让爹了让爹咋爹了我打个东西你哦你也给你你也给你团圆过去谢得给你团圆过去
1: 木特没别那么大年子多日我将给日向都没多些给不游戏悠悠情绪给养只卡日日先把个雪给露着卡日日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
2: 就差不了，可早上家还是约吧。马赛，来个七度，现在第一个号码的，跟开头不过的，通到第七九号的开始啊。
3: 中国就正常而规矩，我做突然三百创新平米的，
2: 恰恰到了三度过的，人家从我到了最里前头不过的，人马人，
1: 人人人人，
2: 人马人挪不，通到俺们先是当过，你打。
4: 아지니에디미크바시아시계란이또스고아니에디미세가시고
5: 왜왜왜장르청소공연량가기디미유배아
4: 나지부지르디디미매역시그리배아계란이또스고아니에디미세가시고영어도가
0: 장게탁주도우매너문유주의
4: 야
0: 두주소라마다
4: 아래구다
5: 제야상거탁주마돈주진공라세가주의
4: 니에디디탁주도그리마세중저디계란이흘러러팍싱그리是吧야되다되다치
0: 대체하셔그래
5: 대체하셔그래
4: 마대비나세벌림토그래是吧야됐다
5: 왜왜왜미디를파신소식마시다라이마뒤
4: 에대기미니전에던다디지용내세비나차와싸부시리
0: 상야가르여봐니에난기무매차부다
5: 니에전에던다디야기마시야你不拿了要钱待遇，你那民族朋友我见还有，对的，他们那嘴天天抢钱。
2: 俺有见还是个？
5: 嘿，你有没？俺不是在哪里看着你？
2: 俺让了我也别吞大的哒，莫只单机充电拿了 ，ATM 干的我也别吞大的，让给把拿了呗。
5: 你了没？
2: 让给先买呢，把拿给可真是个人。我谢谢全部是当局，咱就不穷啊！
5: 我那年谢没钱，给那个穿把钱冰住。
2: 俺现在先说。

0: 도시 네 다다 탁제 제베제디 계란이라 캡자치히 류상유게 뇌디 장모터네 왕이밀 야브시 디 장모선사 뇌디 기버제네 지그리라 마제네 지그리
1: 나먹으시
2: 야 뉴팅마다 제부조 총주 레집선사 曾祖시 아주 曾祖 칼님 호소봐
0: 네 루마스타 나다다 셰체규 네미 셰스라 기바 최희네
2: 어
0: 라르 마던사 제상 의디 김보 마셰비네 지그마리야
2: 나 한번 되면
3: 네 부터 말다 지부 선조기 투미 선사 먹을 전에 배도 여 마지
2: 지 라게 연이 잠만 저 가시여 시마시 친구로 도
0: 남자 마시야 나 셰세규이다
4: 당고가 생각하니 고모죠
5: 가리긴다
4: 칸이스는 상게 예전에 무야제 천지 치여 말다 让个堂的去提挡我。
5: 嗯，小齐，你让了还是小人？你让了，固定需求。
4: 嘿，听这小马谁？
5: 嗯，要是够大。
4: 哎呀，还小丑人。
5: 小大牛脸上。
4: 阿来哟。
0: 嘿嘿，来哈这边。嘿。嘿，周立峰啦，你去当陈大姐，你啥学艺？
3: 陈大哥这样学的。
0: 嘿嘿，等等，可差不起。边疆在那里，王不开的刘大头，我等等追不下下。对不呀，你就到了他去切皮。
3: 我有切对，卡里我嘞。
0: 刘湘玉给王一鸣我这些，你都拿了修了就下。刘大头给我的给不过意思给。
3: 让给他去切啥呗？
0: 他去切啥？你来不及住些，给他的谁不行？
3: 哼，他过了这县黄镇，可都学的。马团多让了团大姐谢无语。
0: 嘿，那是，你顶真是来皮，给谁王一鸣学不行呐？王不开给我的，给不这样嘛的，给谁王一鸣特不行呐？王不开给，给不得了这样是来皮。
3: 这，他最要我全民都让对起，没得你个恩情嘛多，让了苗子钱俺用过的。
0: 哟，对，
3: 大头大应不得谢应的，你让了俺种啊，下没人的给钱充哎。
0: 小孩呢，哪个吃饭？给这些个重要么事？
3: 啊，这就最疼钱钱，感觉像没人打，给这要我气息。
6: 葡萄酒哎，
4: 托马兄，传给了信息。
6: 前头葡萄让归让要买着不？
4: 嘿，葡萄阿不是多，香芋给压多啊。
6: 爹爹喊过爹爹。相遇给我呀，小三。相遇我呢，泡沫也好许多。俺就移民了，三批七千个多，让你亲不亲来叫？
4: 你还是说，你跑了，我爹还抓去，很怪皮子。妈说，明天我也不得嘛多，爹要嘛的。
6: 你不这句人，

0: 김미 됐다. 고 정하우유 괜찮으시? 어. 가사명도 고야디. 광게 굳이 나왔다.
1: 알레. 괜찮아. 감사. 감사. 어.
0: 띠니의 정보 왕이민 씨.
2: 디스디스. 그다 가르주네. 도스네 셰쇼. 내선 고스로도.
0: 어. 시시시. 니한테 담당해 셰셰. 규림도 셰 먹으러. 저.
3: 신다게 신규 요르베. 콘츠 갈 수도. 간다.

0: 아, 니에체나 지르당 창매 하 고유 규리. 이회 그 넘규 카세브라미도. 센다 창매 슈메스기. 야호 쇼브지. 리회 스니에디는 텐다 카린이네 나와등 마시. 야메는 예체제 야호 실럭바치.
1: 용아, 전 도스 차셔이나.
2: 아마.
1: 용아.
2: 아자. 계란이 그거 쓰세요. 하시. 네 계란이 씨. 수차되나 슈가 침히네. 청제 팀에서 슈가 좀 하시. 계란이게 조리 샤메라 이렇게 꽤 쉽히나. 조리 홍라이 난가 보였다.
0: 어찌 주学士 라누무네 아치스로스도 와
2: 디치큐큐
0: 마리 광년겹도고 언니게 게 춘추딘 제겹네 장게 코도고 가르쳐서 샤메란 첨도 요마르베 브라소스 척과신 당리 미지르 첩뚜지 야고 요르바
2: 아자 장게 딘제 셰비네 마 디프다 그라세 딘제 셰비나 네즈디 녀트 차르심시 나의 정소인랭카 쿠미시디 네즈디 녀마코네 육쇼 다들 녀 과사 이제 조리 공라라 슈츠치히
0: 두 예. 너 과교 전교 아 조学士 불이 이거 저가 교
2: 아지 디 제베 아마 샤디 아지 디 책불라 녀슈도
0: 란 책불라 녀슈도 능르부
3: 你东下，什么？东中啊！什么？你这都……喂，麻烦，你东下。大哥，这去哈。大哥，这去哈。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
1: 딜레 랑게 다 타주.
3: 어루 나 강분하기. 어루.
4: 예밀 동매. 영원의 동매. 현지 상매 통유 길이. 아방다 싫어시다.
5: 예.
1: 기라. 쉐다. 나가 대신 예봐.
6: 고모. 다 됐다. 밀어 뒤에 동샤. 야배는 무시해제. 명가를 맺추지 가도. 알제스 도파 시규리.
4: 이내 영원의 동매.
2: 예 터져. 오라게 밑에 도모소. 라블리.
1: 결의 동마 선수나 다가 사시하오메. 결의 가리인 선구도 아.
2: 나 가리 미수도 정확시. 배지. 미신 다게 통해기리. 나 도마 죽부히나. 대대다. 이게 롱웨도. 미디. 소설 리스. 맞지. 미상 뭐 많이 커지는 용마리.
1: 나 기라 서유 유배 아. 결다. 보무디. 시즈비.
2: 식매.
7: 내내 와신 거리.
2: 뭐 식매.
4: 아, 로테니 안 돕라. 뎀미 컴르게비. 야고 슈스. 니 돕 유기.
5: 로테니 돕라.
4: 로테니 안 돕라. 로테니 안 돕라. 컴르게미 두. 디나 파친스.
5: 디레친스 와.
4: 어.

0: 리조겔 지만의 주도 제가 시다니
1: 뛰어 나서게 저기
0: 야 저기 도리시야 도리시 다시
1: 그랬어 그래
0: 도리시 칼은 유다 생이 전 도리 장도다 가서 갈 목디지 그제 좋아 쌤 좋아 지만의 내 주든 제 도디 수수 좀 다가 저 유명 심 걸다 다 뒤셔 뒤셔 야 수수 걸
2: 那是你学堂图是吧？图吧。现在卡拉萨图是吧？让人一下先读读。哈，读不着就，你先承认了，今天开始我们这些大老弟，光当你们都卡拉萨读。
3: 出租车子多，多多买又不起。海红、右边、加美兰、杨米、幺三小达、罗索贝、罗萨茶，现在用啊，都是呢，我这车子以前控制力大，那么啥过足度。光给一个别的嘛，意思。
4: 수준看肯定是卡拉萨尼的他们们说呢哪儿都是故事了你让谁明白我得给相约给杨月里宝贝看看感情这么的他都没故事呢给他学习下面的人给相约了卡巴西给不起没故事了让给俺相约的这么没意思的话卡巴西给不起你刚刚这样是吧
3: 你了，我也要打了。喂喂，这是停车场看的停队，让陈志佩说。喂，一鸣，
2: 明天过去咋办？哦，过一批，生意少过去就去玩枕头了下。喂，湘玉，让给重村那边的门了吧？先把到颜色呢，你手全部都。月啊，我对不起，你要上网去瞧。
3: 他做的去的哦的陈大姐染了谁呀鱼高兴的这大学的那么这么多学用的是没事情呢你这前对面热的我那个怎么都随便他的广大给了快些大卡拉斯就学习现在我到此等不住让给你看看了到此给你用的是呗
0: 남산고르베첸철의차세중아시어로부터비아시에스야미나육쇼하지이야하지구급유네몰르차쇼제니엘고야예예야카치가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Rangga kakse tuyo le, yimin le gyabjo cha uruk zhe ma zhe. Rangga yimin chasha le gyabjo cha bi ne. Ani di, zhungu zhig zhe gi chasha le likye biyo da kya yo ma zhi. Yi ya, zi, rang ka shi yu a.
2: Zhubo zhi ka shi yu.
0: Chep zhung rang zhi.
2: Wei, Xiang Yu.
3: Zhubo zhi xia wa nian. Rang lu nian xing yu. Yang mei nian ka le.
2: Yin xie, yuk shou.
0: Zi, rang ni.
4: Yuk xia nuk bai yu gu zhe. Ye qian ne, mi mang zi nguo xie ne.
5: Yang wu yu zhi. Ku ge di, gong bu zhi. Rang qiu duo ma qi. Nian tepsi dang a qingu, wo dang yin da.
2: Ye, wei.
0: Ka shi duo a, wo gu nian ri duo wei.
2: Dege dege xi qiu ri.
6: Pomo. Pomo, Wang Yimin.
5: 明土过头的位。嗯嗯，都过一下。我，这都出错个事儿了。什么就？哼，我三万钱一位。三万钱没？你我那姓没？让给马先不要了呗。嗯，我找个家属，屯大多子有住人单，我那姓没？嗯，婆们生哪了？点点屯大许多，让给提许他。
7: Rangge tungku mi nukwe, muraan siya nyi chuo mi ndu.
6: Gye si chi da, chi shu. Chi shu da.
7: Yunga, yunga, yunga. Xiang Yu, Xiang Yu.
5: Amla.
7: Kar che song, tuan da kar yo.
5: Amla, nga tuan da do zi yu.
7: Tuan da kar e, nga siya ni yunggu ribe.
5: 嗯，别来有效。
7: ngare tar chu chi yi ya nga sang ga che ma xian de yu xue

0: 유네. 네주 도시에 킹금인도와.
1: 아, 지.
0: 봐라. 딜레이키랑 교근 네주대 균은 같아시. 계속 밀을 차가라는 키랑 생활은 그부다.
1: 겸제도. 아, 지 민도가. 맞지.
0: 최다, 최다지.
1: 어, 저 부지 나시야. 계속 마셔.

0: 고모 된다 가리
1: 된다 매 다가서 여비
0: 밥에 여섯 차가 연비야
1: 오라 나 된다 개매 그런 차례나
0: 영아 난 내가 개매나 니랑 지시야유 让他一米，起码可这有米。他的鞋最挺嘛些，一年年是完了，让个一米就了，这么些了。
1: 我来给咱的看送过来。

0: 야 미김비 너궁 디부 미부다 너궁 가봐 너 취 약수 된바 고나 고유코 럽칭이도 로즈 찍진 제모도 과 소기 야 메니 취 튼시 교부 칭비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시 칭비 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 메니 나츠 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너궁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낭 캅야미 고비타 너궁라 폭도 미베 터니 쇼균 강야미 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셉슈 유비 셉슈 뷰치라 겔린유 카바앙차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네드부 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로고 총게 니동치 권불람 로고 루충 당베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콩키 콩부친치 티니 동메 가신 이라 슈미 스슈갸힌 콩메 콩부탕부티 샤브주 콩더블레 랑체 원당 르드트 콘세 콩부신시 지도기 가설라 청년 충교로 수와시 타디숑 치베 함사브니 치베 강부 차롱 용외 치도 심주당 사베 체베 인베 치베 금주 차롱기 캐주당 뒤네 취급 체휴 조당 야부메발 여성 치도 타디숑 치베 함티니 양신 시워당 함티 딤슈 치웨 콤부제 뒤 대신 기베 전랑 시용이 추구소 콤부부 뒤당 청야 계획거 강바 처용이 대교 치도 티브주 함조 임베 함조 기타괴 기베 심체미 태디 슝키 나모키 치부용 축제 치베 튀친라 치부초 튀친 쪼부용어탕 대탕앙 차롱용외 민드슈 함 차지로 고르갸 탕굽주 고고 인라 고르갸 카는 격치 함 차지뉴나 차지 비교인 열퇴기양 님의 차와치 나공 흐롱당외 장슈슈 로게 파주 니고 치쿠디 습토 사퇴 남시키 캐치로 민네 세유라 니고키 뉴비양 쳔부딘 유베 나공탕 니콘 커드 큐양 참부유 리지바 균디 총거소 치드 큐양 참부유 대외 니고탕 룽고 철초 양고 토블라 수불 균치 숙체리 부신 원토베 마치 모동 양갈 부신 원토 칠주디 로게 파주 니고 치쿠 당바낭탕 콩키 콩부친치 티니 동메 가신 이라 슈미 스슈갸힌 콩메 콩부탕부티 샤브주 콩더블레 랑체 원당 르드트 콘세 콩부신시 지도기 가철라 청년 충교로 수와시 타디숑 치베 함사브니 치베 강부 차롱 용외 치도 심주당 사베 체베 인베 치베 금주 차롱기 캐주당 뒤네 취급 체휴 조당 야부메발 여성 치도 태디숑 치베 함티니 양신 시워당 함티 딤슈 치웨 콤보티 뒤 대신 기베 전랑 시용이 추구소 콤보부 뒤탕 청야 계획거 강발 처용이 대교 치토 티브주 함조 임베 함조 기타괴 기베 심체미 태디숑 키 나모키 치부용 축제 치베 튀친라 치부초 튀친 쪼부용어탕 대탕앙 차롱용외 민드슈 함 차지로 고르갸 탕굽주 고고 인라 고르갸 카는 격치 함 차지뉴나 차지 비교인
2: 노게 파주 지골 함니 지골탕 양규 강탕라 민네 주거 체험시인 섬디 토라 지고기 뉴부 댄유베 상외 댄버 진네 제다르 고토라 베싱 딤시 치웨 콤보 윤진 뷰양 갈레 커그미 티웰 함물라 철주탕 티듀 고토데 뉴부 댄유베 닥제 치디 팅에 진고니 찬이라 고르게기 고추 고르게이마타 다다 찬이라 고르나게 고추 고르게레 쯔미그 편종 로게 파주
1: 열퇴기양 님의 차와치 나공 흐롱 당외 장슈슈 로게 파주 니고 치쿠디 습토 사퇴 남시키 캐주로 민네 세유라 니고키 뉴비양 쳔부딘 유베 나공 탕 니콘 커드 큐양 참부유 리지바 균디 총거소 치드 큐양 참부유 대외 니고 탕 룽고 철초 양고 토블라 수불 균치 숙체리 부신 원토베 마치 모동 양갈 부신 원토 칠주디 로게 파주 니고 치쿠 당바낭 탕
2: 로게 파주 지골 함니 지골 탕 양규 강탕 라밍네 주거 체험 시인 섬디 토라 지고기 뉴부 댄 유베 상외 댄버 진네 제다르 고토라 베싱 딤시 치웨 콤보 윤진 뷰양 갈레 커그미 티웰 함물라 철주 탕 티듀 고토데 뉴부 댄 유베 닥제 치디 팅에 진고니 찬이라 고르게기 고추 고르게이마 타 다다 찬이라 고르나게 고추 고르게레 쯔미그 편종 로게 파주

퇴기 추경 리면은 더주 블럽기 차갈회 경을 주 루치 리자 퇴탄 종네 최고치 참도루 문이 리네 쉬샤니 댄즈 링키 배시 잠만이 바라 초외 최도 피신비 척균 더비 슈군이 리무 제외 바라 징에니 심세 바라 소 처음에기 메로 동자 대비 루리 테라 나르시 순슈 저도 계획 슈부니 시리기 시대이 제모니 지그네기 문수이 참도루 페쇼니 사디오 김외기 슈르데니 첸자라디오 탕그니 차르나 퇴베 최실의 조비 지와 초덥시기 대니 최슝 진체 다져와라 무미 지그네 슈샤키 제비 조회 조 예르주 차라니와 참도 총리의 류첸 종기 리룬 참아 나르시 모 틴틴이 자세기 최도 제자 계사라 사우니까 사드 쿠리오 난도 계베 견괴들이 증민 소유라도 용소 정도 단에 롱동기 시리기 루규 뒤에 표쇼도 교교시 지루년도 죽으러 루치 표쇼 소재 티니 표현주 전 진배 의미 증내 휴식의 민수는 최예 디루 롱아 중에 변을 리에비 치리 원제니 표쇼 소재 키 균지바 미토 초보티 콩게 파유 작삼카 향토 제자 계산부여 여주기 쇼베 니스레 추마타 치리 원제 키 능미 초치니 작교게 지람 규티 지딩토 제자 꼬바라친 콘소로 제작비에 슈 교군이에요. 콩키 조로 계급 3년 채디 제작비에 자와라 미대바 치기요. 제작바니 송제 여부시 인신 맨교로 최초바타 제작비에 수요비에 표쇼 뮤 스기 메비 밀로 동장마부 초라주기메 제작비에 자동어 차르치 능미추 목슈 경구요. 기다라 체체 직내 사자라 송교 토바타 니네 제자 발라라야 계산 용교로 파르돈 조그여 니마 진베 토르치 제발랑몬도 코로 디링기 미유 시네 초비시 제자바 코르네 참마 힘도 로그베 남라체 샴라 뇽저 틸레 체우베 쇼소이 레림타 콘츠 리제신 조그기여 고용위 제작바 통계능 장마라 주치 제작비 로마 뚝배기 역시 장마라 주치 제작비 자동키 빡빠 쇼크기 쭉진 책비 빡빠 태다 쇼크 소교로 편도업비 Tene, Baba Shu Senbe Rejakbe Zawa Mixi Du Suwebe Tengko Nang Lugde Dongko Yi Yubshi. Cina Yang Yang Dongje Rinbe Sobso Chegi Yu. Teje, Pume Tsu Mala Debu Rejakba Sisi Chamo Suweji. Yang Yara Zangmara Junne Mayu Tezoro Zazoro Puzan Meba. 给年轻的。铁姐，人家谁谁出国了呢？出去哪？出去。浪费出去，因为去职业退伐。人家别吃那样，也不吃力。铁姐，听你把东归把他，出去你给姐。 제작비에 친하티 섭소 소급을 마세 더동 지체 대교기유 돌체 시손 출루구기유 디네 동묘낭 쭉쭉동화타 탈두 쇼구 장부식 책임유시 웬디
tē jē kī shōk sui lē rīm nī nyam yōng kī cui gām kē qiān bā xī shī. Cī rīng wān jē kī shōk sui bān zhōm dēn bē yō ngāng qū nāng lōng nē bō wā mē bā sō wā tā. Tē nē, shū gu bān zhōm nāng tū kui nyō bō rō lō gu yō. Shōk zē tā, tō zē lā, hē bā xō rō nā. Shū gu yā gu xī qiā gā mē. Kōng kī, nyam yōng pē sōm sō gā bē cō jō bā xī tā zhā wā rā. Chō tā shōk bō pā rā nyam gu yō rīg cō rā qī. Tē jī, nāng mī tā nyam tū, shōk sū yō bān zhōm yā rī kiā kī. Chō tsā rā wā tā. Bū shō kī sāb tū zhā wā bē shōk bō lēn bā qī mī lām tū chā rō wōng. Sā tū yō nī wē cā tū qī wē, shōk bō lēn bā tī chū tsū yō xī nē rīng pē. Gam ji yue. Wen jiang te tu ji pe shuo zu bu yue shi. Ke si yi ge zhi wang tang ge zhi san ma yue. Ta dong le rim xin da yu ge ji yue. Chu gu ne. Wu zi gar bo ta. Chu xip. Zhen jie long ne. Zhuk zhu dong xin gar ma ni shu gu ji. Haiyang nang ki ma yu te. Karbu chegi yu shi. Tene kuwa te pyesho to du kuyo nyombo ro chog ne. Sikam donwa ta. Ngwe dara che chi pyesho te shi ne suye simba shi. Taja, ciri wange la gichu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Tangge chuan ki kong yin bai nguan ni. Tangge zhe jie ki chuan ni ngay baro tu reng chung tetu le chuba xie shi. Chuan ti da lhap zhi wa cu se joro tan. Chuan joro nyoro wa jie jie ne nyaba me bai chuan ki dang duan di. Tangge la sun shu jie ba chi ki yu. Chuan la tang duan chi ba pu. Bir zi cha mu jie ba na. Do zun di ne la pi xin. 村都南巴拉扎瓦西图我们托给予不是人们提炼这瓦拉唐队前不切归农部有给你别说开不西行唐个直接起别的自这些所归三呢所在给不了电可给予不是西米不呀提车西西西米中没不在当年咋做罗张塞切的 Mixi ki yo che nang luk ne dung kui ki yub shi. Jin ta bu te ki birzi joro wa ta. Tene, birshin dup kui ki yu jing. Bir cama, cha dara cha wa ta, pe dara jambu kui ki yu. Nobu yu ye ki, bir ya wu chung na, te kya zhombu zhi tup je xie. Te ya me byu xia bie, 陆水西西 탕가니 소위 잠주인라 대외 투쇠기 냠세치기야시 탕가지기 길이 지워라 답질하기 투쇠 그지 유바타 춘 동주니 대외야 요저 사부유 릭딤 겨비에 도준티 잠시 퇴비 비르키 짐바지지 체네 추괴바타 띵츠네 조도 파르토 짐바츠마 냐보 고기시 퇴총 짐의 죄자타 남바라 시그네 천도 참부식 딤크기유 미나 지외 급수 천도 하르보타 세르보타나 지냠 퇴부유 정중 윤정 지외 급수 노보타 응보 쟁구제네 원점기 넘버식 응원바라 치구기유 춘땅 차르치 십지기야 구기유바타 비르키 십진차와 치비 미니에 넘교루타 겐쾌기 지모 티신 윤조제 진배시 응원세 퇴도 조구유바시 규림 테라 응원규 진보타 로세직진 제구의신 기주츠 동대 생숑 탕게 지제 콘도 취베 체도 Lepjiwe, dawa kashi sam, tana lo kashi ki tuzu peju donggu yubshi. Tangi jize ki luzi tsangma, nobu yuge ki gechu soso ro jiru chugu yubshi. Birshu ne, cuci dongwe para. Nobu yuge rengi ki mibu dunba ta, chang chube la zila dene, gechu cu toksi segi yu. 노부유게 자외 테다라 롭드 네부 제베 겐키 럽지와 미름네 미름 된기휴 동대 생슝 타가지 제레 서두 외동 바로베 시진 응원베 추 딩첸키 생슝 타가지 제 균진 체시 웬디 참도 까마샹키 까마거지 타게야 강정 규제기 리제 규위장 신치 계급 준비 균진 범위도 추가 임배 모였네 로급주 공연을 리비 까마디레기 메뉴 대줄 하진 협지기 삼식경디 지루티 니지바 차이 콘츠 믹세기 단계 규제디 나지 바로 숨도 균진 최도 피게도

킹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주 충유 장부시인 충무이 소련 군의 순수 진심 特동 시리기 윤장례 조조 군두위 겐지모 차도 코로 충무 향상도주 파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치위 그디리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르히 토니 서시디토 드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니소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릉중캄리의 총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직린 집에 세골라라 준비 모자라 임바라치

0: 디 펜치 다난다. 펜부 쳐지.
1: 야죠.
0: 등기 키랑 주디 렘다 차라.
1: 근데도 등기 추나서 뒤 즉부시면 누구해?
0: 前腾一年吃大的骨折了，结果吃不死的呗。
1: 是嘛的？然个我阿七的六百奶奶结账，去那同桌听不出啥的，我对不有？

0: 지겹전라
1: 제가 계란 깨가 용비기
0: 시다 만나 니가 저와디 저 가보다 가보네 더도 더즈 서브 단지 지그지베
1: 시자 만나 니가 저와디 제러 냠래 진행 차비 다체나 냠래 좀 요 매미도 쇼이다
0: 계란 시에레 맘게 하시야 차와 규민도 와
2: 你也要免去其他酒牛鱼
1: 광문총아, 계란 요리 잠시 쉬었어.
0: 나도 쏜 거로 봐. 딘제이는 나 죽인다. 못해인다.
1: 계란 챙아 대패 봐 터져나 쇼이.
0: 지겹 전라 피 어.
1: 로지게 쟁급 합니다 송아. 랑게 디제 신고리 삼삼무쇼.
0: 나니 탱기 라시 체조 체조.
1: 나 오늘 얌세기기 계시 미신다 이너 랑게 디데 쳇두게
0: 가봐 치스이제 기라 프레스선자 디데 쳇기
3: 디린다가 참셔이 다와데 소테르 도망쉐 쳇유네 人鬼在年兄弟喊说啊走得去

0: 과침 제 여든 제 원로 사브레
1: 라가 여기서 다 셋이야 윤후 세메베 민 원망심 티스다 장다 링스 그지 타규
0: 겐루라 소 윤후 세메도스 나고야디 그랑게 세킹 그줘 봐
1: 카야소기 터주디 이냐 싫어 제가
0: 这些人我先去欧斯国了吧，生意是关的用的，然后就当跟这玉梅，你先先给玉啦，你也起来抢这个这玉梅，让给新鲜是吧？让个
1: 金大，你也给了，过去后来个三不送送啊，让他们先打到七送给。
0: 钱打到忙起了，
1: 啥个金老先操送啊？你生意给没了三不当球？
0: 俺他到去是忙不急，他就是个周瑜，他到忙不急，开始提前买个电话机，工作找不起来开起个。
1: 내한테는 이 정말 싫어. 미친 원에 싫어. 혼자 잡아차야 개친 거지. 이네 팀으로 타는 싫어. 없으면 차야 개치 거지. 미카 정스 거유는 칠레시지 아웃자지 멍시 아웃딩 거지.
0: 다 취치다. 세이고 가마고가.
1: 꾸미.
0: 랑 칼이 백 거라. 근데 쟤네 언니 원신제. 내좀 망치 될 허뉴여지.
1: 개충치다.
0: 랑 유다 매드 쟤 근데래아. 랑 얘나 싫어. 쉬. 쉬. 쉬. 쉬. 쉬. 쉬. 쉬. 쉬. 쉬. 쉬. 쉬. 쉬. 쉬. 쉬. 쉬. 쉬. 쉬. 쉬. 쉬. 쉬. 쉬. 쉬. 쉬. 쉬. 쉬. 쉬. 쉬. 쉬.

0: 야, 티 가래.
1: 가또. 예료동치지마시. 루즈유에, 땜시 고토요.
2: 디네르 디네 디네. 셔, 디네르 디. 미안고지고아. 야야, 야시다 야시. 나로 야규.
1: 키니러 처나만 자든지 중에 아.
3: 아자 링시문의 샘츠급시라도 접두 바로에 미치자 치단 창마 미이치.
1: 직딘디가라 아자 링시게 괴괴 숨숨치세 미유시 남스고딘로 라시.
3: 무글이게 아자 링시러 고추야게 메게디 유기마스바.
2: 도스테프시민도 냠제데네 개찬도와.
1: 他这个自作年贵搬零起来的顾小莫来给俺做车上弄个鸡上面个去了顾小莫了既然你这卡车了可对比你拍摄谁都别马车浪出去了有的话好的要谢谢顾小莫了最近去让车来听马车呗哪看那些学院呢哦莫个里让孩子算的都年俺热情我一个月
3: 동동 멤버스 다 요즘에
1: 장애 가신 게요 위장신 배우밀러 가져 믹스인데 열다
2: 당지
3: 아네 구세 몰라 진의 희랑 승가 침실 하며 줘라
4: 완전 낙제열이
2: 뭐지 구세 몰라 진의 희랑 승가 주기에서 가 침부딘 좀 해줘 아지 희랑 승 가래 저기 맵 치지 가르신 게요 죽다 보고 쓰냐 뒤에 기공 건조 먼저 시행 맞다 상황 채우지 다 멀치다 취도 차了

0: 아야
1: 증거 나태지 나치 쇼샤숨다 사쇼샤니 셰즈도스다 게치루로 케드라이 타그르바
0: 샘링라
1: 하이
0: 디 지케브텐라 슝드루과테스
1: 슝드루과에 가봐 친소 지고르베
0: 아자 바이링님도 친소 샘링라 키랑가 킹게베
1: 예신 거치 마셰주 바이링즈브 마라니에 첨선자 님도 치네 낭다요 마시 디세샤하르투제 군인이 가로켜니 지스이마지 바이링다 가로 지스이베 가로 지구이네 나다 지구지 탄다 가로면네 지마처지
2: 나라니 마르베
1: 샤다 가로

0: 라슈다 너니 지주랑 거니 대제 누구 채녀 같이 준중 제배 우드게게 지주랑 거 달래 당스마시
1: 나라니 나와 깊기 싶어 봐 보나 얘기랑 슈 세리 캐제게 캐세 라메 제날 배준 챵 심슈냠 하르 초이메 싱금인 돈 최종로 초아냠 내치 같이나 아 심슈 피베 마체 하르 초이메 싱그르사 야고 심이두게
0: 내체나 심슈 피야디 최종 자마세 돈도 바이급세 쪽지 얻다
1: 하우리 바이급세 쪽지
0: 계속다 랑게 롱부직부터 직두 깨게 토바지 당원에 슈조식도 와 라허니 롱게 동시시다 로스
1: 오나 녀랑 시야고 라허스 녀테 쩨블 항상하셔도 와 바이급두 텁쇼 용시리 최바 티기야 매바 다과 텁스르 요마다 제마제 제자 텁녀에게 뽑마 쳇쳇 쇼녀 심쇼 쳐규 요마시 시바야
0: 랑게 셰바 경제도 경제도 와 쟤는 공다 만수 참아시 찍는 용도게
1: 용아 찍으리 낭다 먹어
0: 카텐슬 내빈다
1: 카텐슬 내빈다
0: 두스치 네팔로제 클라스 도스네 토유
1: 용아 고디엔다 도스네 토유 맞추
0: 용아 용아
1: 교아 도스네 토유
0: 용아 권다 토유
1: 라수이마 갈증이 아
0: 라수이마
1: 얘기해봐 얘기해봐 아루니에감바 아루니에고 아루니에고 니에고 아루
0: 자라 단독이란 능신 컵류겸니 아유
1: 어찌 왜 소수유 아 수컵류 겸니스
0: 수첩된 채네 워데스유
1: 범부터 가진 몇 굴대 然 남쇼가네 대숲디 경제 가지유 아 더더 경제용 숲디 경제 방년님을 쏘아이베 얘랑 방년님들과 차도 쉬어봐 가진 몇 굴대
0: 然 유시 마 경제마 생년들이메 당토 然 개가 돈제 소소리 조 채비 긴지 조어도 然 유지 티네 나 퇴면 균조다 급동 단자 팀간 슈도 겹제 라강냐 치러려고 이치도 왜
1: 호호지 아침루시야가 지우이베 아 장윤씨 안주 나를 배수디 침루시지 신년이
0: 제라 켄저 지심다 랑가다야 미디오 마시
1: 소지스민도스 아 랑지스메 비주 장윤씨 랑로춘주다 카스페르비 삼장 아 겐워디 어이시 규셔 아
0: 카지게 소소 겐워인 스카키데자 구셔치고 마시
1: 랑 让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

0: 함시 지회 견과 대수이는 돈도 깨지 겹지 라야메 수육사체 견과 휴지게 안도 주는 어유시에 걸어 봐. 믿어서 야 진짜 말라. 지
1: 당정 장애 나고 저 같이
0: 딱 키키라. 너니 레 된데 유두 딜레 생이시거다.
1: 니란 러빈부 키스니 서유 고요이노 사화직 럽센 서오지
0: 마시 나디 고요 챔부도 나 탄데 므러 규인베 규신이다 겐게 샤신베 규시유 두스메 차나 라심게 수입도고 아 워시 니란 쇼세 뉴유 나 탈바단제 럭부스 체는 용도게
1: 마 고차고 제가 견지유 선다지 사는 미수일름니 닝금에
0: 녀셰바 진년제 다리 삼카도 마단다
1: 용아 제린이 쇼스 제죠
0: 야야야야야야야 왜 장게 나서 와 치고 마르베 서이드고요나 녀케 린초 生意贵大切，生意的贵呢，我你搞着吃就是。生意贵大，生意贵大，生意贵大，贵大切。 다세이고요쇼 고요다 인다 세이고요시 하초
1: 자든 소재 런수만 섭시 어제
0: 왜 흡수디 상만 맵수였어 아자 링시게 로그에도 마바 아스기
2: kisi loo ma babi na ani parati
0: aja lingxi ge ni me we di par ya xue ti ri sa
2: ale chen yong a aja lingxi

0: 딱 한 제치가.
1: 투투. 규. 규다.
0: 랑 규다.
2: 뭐?
1: 규체.
2: 랑 규. 아치. 규다 아치.
0: 아자 링시. 밖에 비야 커티 고즈가. 탄도 양나. 드린 처음 말다.
2: 드린 말 기억 말이 육쇼.
0: 육쇼에. 이내 안주 잉바케 렌제. 티리 저저 경고기 파르팅고 이슬럽시 트라쇼게 파르티게 다야 코르민도
2: 내주 한라네 녜겐키리 로디브치
0: 용아 쳔니 콘조럽스체

0: 야, 차스톤다.
1: 야죠. 저부지예. 가보치야라 리카츠요레.
0: 가바사디 히도가네 시에나. 가시는 소리. 삼루토네 시에나. 천하질 소리. 로르 심다 이미 제발 수리.

0: 춘하 인기 말 봐.
1: 미르레 대단 치주 추솜 이와 치제 추 톨로 체디게 디나라로 오소 디나라로
2: 龙策不能查不着呗林西你也提狂给其他天做拿不拿来我自己去偷给这个马上啊你这样的底下起码养生我自己偷不起来只有给谢把他个热下听闻米找他们说不着你让给我搞不起个月色个王家有马的让了让完要了吧
0: 让臭不地连我查记上写下提的那些年天没去自己嗯前呢俺没落空了俺让你天文能写咱娘的前头啊心里这个是呗嗯嗯嗯
2: 让个切都你地这个水的听不起个音

0: Chang gu xie no, ye rang qi du gyur ji duo stang qiu.
1: Rang ge ngu ne si ge yu bei.
0: Ye rang ke tui ge zi xie niu yu.
1: Yong a, ji ma ne, ting ma qi pei ju dang ya ge kuo ya zi da, gu zi cong gang na zhu du, ji xiu pei ju dang qiu mi yong. Ting ma qi pei ju dang ya ge se nu, 폐주 제초 미용
0: 알고 보다 다들게 교주도 제조스러 이마도 뒤에서 매다 뒤제인의 준중시라 저거 캡도가
1: 티 가르스고 하래
0: 디 폐주 땅 먹어 주나 마도 소리
1: 쟤나 야구 열어 봐 턴도디 쇼로 카셰도 제망은이 클릴 교주 제초 그래
0: 다치에노 랑게 낭세나기 속자 춘주된지 기쇼 세제 십지 수위베 전부 중아 랑원의 표정기 고요 숨겨 없이 하르샤 랑롱과 장쟁기 생도 당마시 따고기
1: 랑게 신기 유베 탱웅아 낙제나라 대두 장동 첨부 텐조 지심기 촌나도라 메도게 좀단 땡기 자텐조 넘규 대야도 안나 제나르 대두 콘츠다 삼자베리 지기유
0: 장도 롱런두 미르 삼시 지르베
1: 장도게 롱띵게 마레
0: 제나 쩐기 미르 삼시 지두 근데스가 지레

0: 소난다.
1: 영희 근처 잡시 세세시겠다.
0: 디키랑 고야가 사이드 마주베 이지에 체메
1: 좀 세종아 주미치 계쟁아 고거던 그이베
0: 주미리 수수도 디 오므레 하유다 옛레나 고무업주 제비
1: 가시
0: 개슈메 젠달라 만조 침주베 개시슈드 장부치야드지 규시타 치유타메바 키랑게 출로나니인베 머신네 사이드 키랑게 케렘브리라 로즈여게 인치시가 용마시 야멘 드레나 키랑아 토이 지금도나 로즈여게 단자 잡자탄 지지 간단한 룬 나즈메바 돈 차고 키고 야면도 미고 차고데 대 요한 뉴스나 네 키랑 빠라스 슈초 된다신다면 아주 긴달라 바이바이
2: Rashidu.
3: Palace fish. Da lu zi yue lie za, rap zha ya wush deng yi da.
0: Rang yong nü be o zhi.
2: Ge hou la.
3: Lu zi yue, zi yi di rang ye gui be.
0: Rang su shi da. 수수급도 근제치 유메 하코체니 계시 약보체 시에나 거시 수수에 치다라 겐케오지다
3: 지유에
0: 야니 시니스도
2: 세트 얘기메

0: 문에 다 주마 대산비 하고기 타치스 규치대 주도 정마시 상승 주시다
1: 네 규시디 타치 차지 남사겐기 샤니 짐즈브랑라게 점중구방와 존여 규시디 찌림시 짐즈브리라게 진다 황라게 균호 고시게야기 규시디 찌림시 탄도 샤샤게 레로니비 차르다 공세나 아피베 수이 규시디 찌림 통제
0: 아 탄도 미세야유 Tengirangi ngaranzu changgu chewur sikdu. Kashi, dakhar jebshi. Lu Ciyue.
2: Ye.
0: Shangye dagu yaguma chezang, zeju chena nigali gintri yoshi. Gyunshib yagu jechi.
2: Yes.
0: Gyunshidi, shangye zilin chish.
2: Yes. La,

0: 陆子曰，念人心痛时呢，下不起肉筋，说他去医，先买到年明年买票去。陆子曰，爹娘还硬呢。阿姐，
1: 用了，这里龙姐去过是吧？年去是跑下去。
0: 喂，
1: 大郎卡巴爷，
0: 阿姐写的都给马的。 아지비제 미신다게 켄질지제 못해나 오가체는 이번에 심겨서 열다

0: 근데 진에 내 유배 미지 특급 든지 차야 가리는 뭐
1: 장게 김재뉴버 네 하코추 뭐시 체슈를 든지 치는 요 마지 이내 장게 가 로고 쳐봐 야스기 야스도 마지 장 멤버 차샤네 네 타시 호 섭도 수지 뭐시 내가 니 처음 저 로고 치고 하더거
2: 샘링라 감사 그럼 멤버다 카페 대유
1: 다 제난

0: 阿姐伊琳，到此你俺绕不起啊！让给弟叫镇里介绍起的，你女儿是么了啊？弟哦，让给女儿是了的。啊，伢伢不去年别，弟那里给这里差着。他这年去年去相比，弟那了三十年没出阿西，知不知道？
1: 啊啦！
0: 这么年没来的，他这呢，带么东西？啊，
1: 我是同到车下去，他这兄弟住关住的。
0: 俺老大女儿也没有开始的，弟哦，你也是不羡慕穷。但呀，俺看爹家也给去年开始想过钱呢，俺的也没生气。看俺女朋友家家吃的嘛钱呢，这娃吃土货嘛这边，当然吃土嘛这。俺女朋友叫我的，是那边做干的，给这吃不到吃的，少吃给不到，没吃到，那么多做又没有听过的，怕要钱粗要钱抢不钱的呢，俺女长没吧？有啊，亲兄也真缺些，可是我也吃着些。
2: 嗯，
0: 前头谈到俺弄哪多个？的哦，弄哪么多？的来到的上个月不也是便宜？我奶还是多，然后明年该干了，算不算过？趁你过月买些生意，我奶俺已经是哪多？我是他的兄弟住关住的，谈到那次开了还没送啊？哦，然后准备交了明年工资这边。
2: 可对了，明年过一下时间，爹俺来个就都没空跑吧，自个儿打。喂，爷们，你也让了，错怪你给吃个鸡，你谁呀？个，肯着多啊？
3: 过呀没多，你爹呢？想必需要点时间来适应了，让鸟的。这个准拉看不上，这个林拉看不上。
2: 嗯。这里。
3: 嗯。
2: 让了不没搞不清你忙过有呢，别的都是让他去点年一遍。
3: 到我那面子去，别准去，起码我不选择去年一遍。啊，唱过些呢。你也看不起选择去啊的，那我是开灯面。这种吃香呢，你也搞不起菜泡面的，大大腿肚么多。
2: 哼。
3: 大大腿头么重要，让他赶紧脱不点这嘛钱的用的个啊！让他先当钱呐，让他大大腿头年底，可了心大命运着。看到，你堂吉诃德给菩萨路路卷卷去，俺俩上边跑么的，过他脚印。对了，卡里这么着。
2: 连接那个吃么吃啊？阿家长了，阿家长了。老，
4: 这个林啦。连接
2: 那了，卡路南吧。就弄钱
4: 不咋？
2: 阿家长了，你是怎么从南边的？你那卡车多大生意？西大门渡。西大门渡了，西大可怕去没了。
4: 还我没穷。
2: 阿家长了。
4: 看不得，
2: 长得是你，去哪儿吧？是，你呢？农业嘛是。用你跟这些不嘞？这个镇啦，城忙过去了，从来见不有的，去哪个看山嘞？看山那组的山下根木头呢，公司就收到了。你去哪儿拉木啥公司那边人，看什么？你可把是哪个亲？
4: 在明西那是。林西。嗯。这是俺们的。爹，俺就从俺那里拿菜钱来，确实也学的是。爹，我要了吃虾皮呢。爹，你爸那里有事，这不牛呢？你不是给民多，这把人多。让
2: 个些不打个嘞，让爸那听不堂我土地。
4: 老大也是蛮牛呢，年轻就请不到生不嘞，也我这担不起。嗯，我是，第二个，都是他对待不起，看也差不多。我跟俺太太打那个钱没多了，退给咱那吃吧。那是到时候啊，通知给咱们三票钱。
2: 用啊。成都还是牛多，上来也不动的。
0: 함 토가 주고 줘 봐. 나다 저 마시. 저디.
2: 제주 말이. 가르고도 내려간 치시. 정문 담고 토디. 뭐 춥치오래.
0: 머시데 나다 키야 개체 브리디. 빠라게 저 란토 했다. 장기 차기 딜레 작지유나. 빠라게 나다 저 나와던 마시. 이네. 나 탑시지.
2: 탑시 가래.
0: 안저 너무도 좀 치디. 안저 나네. 총래 구질 마저 치기 시스. 고틀라 사지피게 싸워미고 니주 제마 피게피게 시라르고 유자 야멘두치 랑게 나저 넘님도 마저체나
2: 튼다디 파로지 파라다 추도치고 지그래
0: 칸다케 주나라 인시다 바라 칸체지 아니 튼다라 나코
2: 등문도 아 경은 아직 미래 가리 나와 등문도
0: 야군이 저치베 파삼 가져다네 초삼 등도괴 아는 남자 실력이 요시 요시 제망 언니 찬스겨서나 안전한 미란 갑치리 미드는 냐마 최고야 요마시 다리 마저 제야디 그거 야고 선자 랑게 로고다 전당 엄제 빠라로 박자 야고 쇼다 문에 쓰유 삼려 야고 선다
2: 영아

0: 가르쳐서 띵고 톱 된 채고 이제 깡부 추울 성부 두고 해
1: 에이 톱 두게 디리 갠수 되어서 거였나 참부 용할 삼치 제자 깡부 추네 개요 마지
0: 되다 对
1: 오늘 대처가 유배
0: 저 지금에 落地不起
1: 让他前面吧
0: 嗯
1: 一起听起前

0: 트링압의 세트 상마 장애 값이 하셔다이 두 개매다 로 대표 소시
1: 어시 어 예 장제야이 가사 로니아 다투메자 디링의 루야 두초기 바스니뉴 언니니 보자 어 장구시에는 디링 한국 딩 저저 권자 닌 제무시드 만자시 차샤 제마에 두스 공기 然一堂生活的是吧?
0: 你也没什么苦头过的头子，你多少去接头的， 又是哪里？
1: 키시다
0: 가르키슈스
1: 톰과 마시다 슝튼주과 주둥아 랑다뉴에 마주베 가지 년뉴는 매봐 제뉴는 두게
0: 진짜스리 다리 슝튼주과 진짜 카케스 뉴메 제마이다 제마라는 뉴욕
1: 괜찮아시도 요셔 다야 요지라 샤미요 쟤는 제마라는 게 제디 얘 항상 다 같이 제와
0: 요지
1: 응
0: 아자장라가 라 퇴메 고민 얘 중도 가나 상처가 내 속에 얘 되는 랑게 요지라 생매로 생부도 와
1: 어 뒤에 랑게 신 중에
0: 阿家長老師也聽得蒼不閒的語著別。長古閒的羅迪給拿了,讓了羅古切啊窮長啊搞不起來窮。這次的長古閒呢,我還聽到頭年不起,讓給吃也語。嗯嗯。謝的。多斯過啊。<laughs>

0: 좀 살려. 얘 랑 갸갸 제비. 고프라이나. 자이치도야. 장고부터면다. 아니 게메 미저 쇼기. 장로부터 변을 니가 요 참샤. 배더 텀베서 체어리. 체중아.
1: 그러샤. 니가 시다 배더 요 참샤스. 장 타라 벗음 나글라.
0: 是다. 티리이나. 문에 나와 있기비쇼. 로디게 나를 잘 깨야 제제. 티리레 나와 있기비시켜는 뭐죠? 문에 인다 나와 있기비쇼. 제장 강동제 딤제 쇼타 주인. 예 샤다 기업 상 한인다. 샤다 기업인다. 어제 나 레든 하나를 더더 레야 망고유 제조 체험다. 장님도 클래스에 나 레차 주인다. 장님도 클래스에 퇴주 잘하시야. 주인다. 바이바이.
2: 저 전리. 나 장님 못해. 니만은 시대는 용마시베. 시마도. 나 심도게 나시 수요토민도. 平文言散吧 장계티마도베슈고 나사저와여르슨부유 저와치야유자 쇼게다방압내라야다 别存起来给 심슈에도 이내탄다 유채 동부차수

0: 개구
1: 개구
0: 개구 개구 개구 개구 개구 개구
1: 개구 개구 개구 개구 개구 개구
2: 녀르고드 랑게 차도 근제도 심부도괴
3: 섬유레 대수 샵헤베 촌나 텐졸리디 오네 기부도

0: 우수 딘지 게지 기브라치 메조
1: 카바마니야 가제 유디 유베
0: 지겹잖아 나다 된다 게치냐시 은이 된다디 또스네 신의 용도고야
1: 용아 쟤는 얘도 뒤에서 시켜줘 강부정 차도 강부정 우크 뒤가 제가
0: 잠깐만 저 가시유 김제 벤토야 맵스에도 강부고 없도 된제 민유냐 용구지베
1: 지수 강부정 나 미스터 뼈 차도 통기통기 항부 시에제 청할도
0: 我是宁不松子，上路过河等你。下面都是，上街伢子在，要我先对的。他在哪点去？过没家还没？下面都是，我让你过去给接，切个菜菜炒水。哼，
1: 长我阿姐的这边。
2: 我让你罗马过去呢，让给俺托孙姐姐，他能拉钱俺这也没吧？他能我唱吗？阿姐的这也预备。用啊，他能去哪里耍钱去？钱呢？阿姐提走了，我来俺这。去，天下给不下，去我这。我疼多让你什么心情，现在去我什么都给。
0: 심으십지 진짜 지고리스에 샤능시 초메베 포모틴제라 나 진짜 진도 효능미도 팅훈이 예사바 핀수진조 제비나 오수윤 꿀생구유 히네제라 샤능 표미기 조화코르미도
1: 양야직슈다
0: 上街我你个军营，你可把头有没洗过浴？我吃不下血的，上街吞大街的店家，早就没有下的吃。谁说你不能洗？叫我们来接，有着急的。用啊，偷偷暗暗过夜是干去，不过去睡吧，着送还睡着睡，我还睡当我睡啊。到我这里着送洗了着过的，上街行吗？是，三米火的可能切多吗？是。
1: 持续。 계래 딘제 마존은 용두게.
0: 니 계래 중개세. 용아. 지능은 니 계제 호시에 조시. 바이리. 미스니에디 동안 차트 규어 마르다. 탄트장을 갑딘 주에서 무유니에 쇼 마시베. 탄토상 무유도스 때 남제 대고야 두게 아.
1: 나?
0: 니 싱그 마리 마삼시. 강부보로치 텅도지디 주나라 내든 다 주치로치 니에디에는 미디 야호시도 무유망에 가라 대수 되보 시그 잠부치리 니에디에는 나다 하가지에지 장르케라 하도가 제마시 지겹잖아
3: 你也点不点东西啊？看来你老家吃啥不哩？半夜零宿大哥不前面，让大桌玩好多。
0: 他都让不少人过来有呢，没让大桌玩好了嘞。啊，几个真了，既然了，突然选的快用谁？你也没让了，家家这边的，是吧？我你一顿大的，都是那些巧事，让起了马脚的。

0: 공무 송 아. 다시 해야 된다던 아래 넣으셔. 그럼 간 여유.
1: 고온다슬라비아 넘규딘 제즈베. 라지 곤도미드괴. 레게 곤도미드괴.
0: 마시. 녜삼바 커섭체야 탑시 가르치나 삼주. 다시도 나 곤다슬럽주 녜도. 녜 너무 신신도 곤다슬럽주는 나 넘규야 된 도스베.
1: 용아. 나 주도 찾아줘 봐.
0: 마지 마지 마지. 호라. 진다 호라. 공을 호라.
1: 물려다. 예상시오. 진다 말라고. 나 최다른 팀주 관계. 총샤 세수들이 미망고지 공격 못 주는 거다. 신규배. 다 힘을 지셔. 장기치 가시지게 총샤 배 보셔. 나 룽을 그제 마시. 자다 미수 다 원무 팀바 하리오시. 너 없이 배야. 장기 팀주배 속더라 시든지. 총샤기 공을 삼루 마스터는 용도 괴. 허세. 녜셰 님그이베야.
0: 나한테 년도 두. 이네 미디 가져디 그랑게 킹거셔 봐. 다디 괜찮게 제야민도 뇽바라샤.
1: 항상 고야디데 요스베야. 미디 가져 괜찮던데 유바 하리오시. 팀내 게스베. 장게 총샤리 거로세드기 저원님부터 제드나 수이란다 냠레 치게야.
0: 지지지. 그랑게 롭스규면 다시.
2: 대피바가슈.
1: 어디? 지다마라.
3: 진다호라.
1: 감사 감사.
3: 고수세단이자.
1: 마제유리. 슈다 슈다 슈다.
3: 할레스레스.
0: 진다마라게 오스나바 터체나.
3: 어. 아. 아, 진다호라. 캬이노. 티티 나고야 두게. 예비게 태도스 나스네 시비부. 사지데 도스데디 즈쿠르슈두데. 체디 텐제시르드과라
1: 허세 도스데드 진다 말라 상한디 딜레 제게 요자
3: 장고시에나 즈구드 칸시 녜어 초디 졸슨 부이다 키랑게 힌세리 세기 조시 부추노 미스베 기부임 구지 주니 주니 처부임 구르바 아 배차샤나
4: 링신 내줄하샤
3: 차가샤 숨부코라 작리가라 짜제 사오지 차가 가지게 야그유네 디지기 박사망직 부리 저디모니 시부시 워달레 저디모니 아 진다구라 키라노 디지슈나 녜비게 피지 토스디다 그러게 된데 지마에 지고 있어 그래.
1: 이디 이디. 그치 알아내서와. 야야 알아줘다.
3: 아. 레스 진짜 훌라.
1: 아. 진짜 말아. 진짜 좋은데 수고인다. 小谈게 씨씨. 쇼탄게 씨였다.
3: 영아, 쇼탄에.
1: 인다.
0: 괜찮 씨였어. 트리곤다 쇼토문도 예초 모네 줄하샤.
1: 그치. 쇼탄. 마라디. 다디.
3: 카리베 그래. 나자자지 고래베.
1: 그치.
2: 아, 지이자. 자. 아진유
5: 장치는 요 말이 마시 캐서 미토 요 말이 이네더 리친제 투 마위베 미토비나 근데 진행봐 장정국은 선배 유녀지리 오늘 소소 정국은 선배디 도르다니인베 아
2: 땅아 취도 마치는 용도게 장타라베 취도 차라 나 고세 주년 이마도 냐레나 주년메 나 르다 르다 아즈마가다 이
0: 장아 진동동 저 고제 같이 가
5: 让公司主要考虑呢 公司请别呢 托某个要个没托个的 没得托别呢 让没记不起个的 没记不起呢 俺给人个的吧 俺给人呢 西瓜如果的 泡沫上嘛 顶着马的呗 啊 两个国大差不多顶着起个的吧
0: 让我呢 你是不是去开车上的话也应该去想你这么的情况里了人家给买的我躺在那家住你对给好好生的那乐的啊这乐的看中我的那乐的用的给你这些过来看了你根本多那对不起我们让你的西斯里让你搞这个用的给这些的买去的买钱的用的给来顿看我们的用的两个小时睡起来啊你也钱的躺在那来去别说了许多这这这那你们的乐子
5: 苏西苏要么的苏永哥是的你都把你杀学校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

0: 어제 같이 했나?
1: 링시.
0: 어제 같이 해줘 같이 했나? 어제 링시 잘 하셔. 진짜 어제 같이 했나? 같이 했나? 어제.
1: 한국어디? 저 전에 이게 랑 잡지 마. 다그지. 링시 하지 가. 하 훨씬 한국어디 링시 하지 가. 아. 내 랑 처음 어제 내 랑 경악 봤지. 겨울 지금 왜? 你让俺家里自己，什么那个给钱有钱，让俺边上面把线皮，控制好嘛我呢，让俺还活着不？俺就这能干不？还活着不？

0: 스마사.
1: 스마 소야 하리나.
0: 네 한국의 대제. 랑뇨르 타럽 수르 삼삼무초. 네 링식 섭제랑 광다 수인이라. 전다 등가다 좋아유자. 네 광다 수인.
1: 다니 한국의 코는 지금 이미 하고 있어.
0: 계세랑 감면도나 막내 그래
1: 지금 전라 키랑게가 나와 뒤에 다낭 마시 예스나 견다디 나 교육이 없을 건지에 뭐집 나와 마시 쇼유 장구시에는 나 가게 성미도 가이스는 예스님딩네 그러다 링시로 라마타 카케스 체메 섬기

0: 카리나.
1: 장게 시장만 고딱지 제자라. 닝거 유명해로 최바 제비 영시다지. 이년 남자디 더입리리다 카체샤라. 니조사다 저와 키는 미두고 튜두나로 강고대 뭐 근데 수우리.
0: 이네 년생디 꽹케요 말이. 머신간주 상한턴의 사비치야라 꽹요 말이데. 간당간주 고창다 군도지부채나 닝근의 유제 킵사르리.
1: 우스나무 줄부유나. 레리직베 켓구나 줄느지지. 제시 터바신다 세기데나. 다육이 미슈튼군 초라마시비. 녀체노 리리다 저메베 남장라 사마단 그르승비
0: 이네 녀탄다
2: 왜 녀체노 튼다디 야메나 퍼지 요샹 섬비 마란종 남자 최고의 키메바 이네 녀체노 샤오육 섬주 야구시라도 섬기 남사 최롬 샤고야 메바 저리 장르 섬주 가르게 정리 왜
1: 알레 니 경이야 오치기
2: 창부셰비나 안주 총부송자 캡상 유배쇼고 다가수 유샤는 용구 말이 이내 주시대 마저 친부 최고디 계지치 진이게 세부셰 도야민도 나란즈 주야 고지띵도 小月
1: 가다니의 삼자 다이 규메벨 에리러 람사강 부서 규미도
0: 니에센디 킵사라 구급선자 빨라기란게
1: 니센달러 킵사 러유네 장자베 니부요마시
2: 장게 링실을 갖고 채는 용그룹에 뭐라 뭐지 마수다 당린 채는 용도 그에
3: 탄다 총도 초배가 저
4: 수다
5: 공무송 미디 가까이 말아 봐 야셔 친수 가토 뭐죠
2: 란친 뒤봐
5: 레스
1: 드리 다가 삼자도 던다디 가다니 삼자 다이 손주
6: 장토뉴 뉴르스도 수임바
2: 나 수임에 조 말이 개치슈디 디는 그 잘라디게리
6: 다체노 디나 갈루 요래
2: 디나 루브티게게 링시가 학성 증그리
6: 체노 뭐라 그래도

0: 아로 니창아 갈래게 잡히제 마고 샤조치기 녜 조좀나라 언치녜 이스쿠베니 암라게 람산셰바 균제 나 언치야 가르제 가르제제 언치 이스 가바 언치 가르녜 바송기
1: 녜 데니 키나니 튀규 느쇼 쳔보 메저 느쇼 쳔보 유나 키나니 튀규 고요바고야 다 균치야 차자 신나다 야오여지 딘데 스콜 포니 다비는 차츠 향제 차코규르 핀 자자 댐즈 주구지
0: 영아
1: 응 예 포니 다야디 숙시 좀 닥다디에 두게라 잡 두게 아제 공마츠 아 녀키라로 치러시고
0: 디 야메나 기니칠 텐치다 공마츠 아
1: 공마츠
0: 세메구쇼 랑게 게임겐 삼제 예심뉴 유체드 레게 육샤빈다 남교시대는 용두게
1: 네 남교대비
0: 라링뉴게 되어 제임베 링뉴게 되어 제디 라레 차그리 이다인다 고적스치다 오늘 경고충아 고유유 지신기베 라미 치스 단제 탄데 도와 대지 되다
1: 니 도와 타기
0: 라 이치도 왜 니 탄데 란 태동 카치제 인부소 랑 탄데 도와 대 지 다 주우이
1: 장 되부치 칸당 아래 가슈 미디 소 감민도
0: 야론다 야론다 치 라 지부도 스팀는 용도 왜 라 상안한 게 루캠제 지냐 속자 이봐 아 미 먹었으나 시로시도 왜 아
2: 다마셔다. 아 다들 신이 두게 랑게 하고도 게.
0: 네 하고게. 이내에 라셉 셰이.
2: 다들 셉 가르셔야 요제 아. 아 저절리다 지모토야디. 라레레 보 요다. 네 지에 담고도 저 제모토야 김제 하제. 디닝가 라 차부겨자 가라 다도 제데비.
0: 디닝가 게모토네 님님데 겐 다셔 봐. 라다시 부르베.
2: 요마레 요마레 칸다 요마레. 레부자르유.
0: 就这里个你这个头面他这个刚才偷嘴的让给出了打死看他啥事正理没事过呢让搞不要马事的让给谁他就行可是吧
2: 搞不要的搞不要的可是自己的这头云啊点点搞不清的让可对不到我打自己的原因吧啊我打自己一看这个林夕怕要我写的没出现的这东西啊让看一遍哭着啊老就不让这你们这点能行没了别了些他都这么送啊我的这次让还人送着
0: 让若强大去接从那肯定搞不远啊没人我也不接点的给不出多给俺来偷狗的让给我路住家看你呢你点的让我那尿下通在了说给你人俺给你尿一给你尿一看这个通在了说给不远还能送你从那去到什么我出手看这个明天爬着去阿姐点一打用啊让给我俺是那让家的去阿姐俺睡着刚不听你让一呢

0: 보고서 다 내 시에 네 남편 가리임에 그래서 학 오기도 해 다 쟤나 그래서 학 오니 되어도 해 나 춘추 그들 잠바 보라게 차딘 그 고요탕 빵딘 그 샤와 춘난 그 냠을 샘젠 다 깨물 탐지 먼저 족보리 소녀요 먼저 정총가라 송겹 채버리 견수랑 총감라 송겹 채토부 두게
1: 채토바
0: 다 지나 마주님도 시에디 끼부 안에 직당도 아

0: 저번 주에 다양한소 열개 공신 티단 뒤지에 그냥 밤을 행게다 냠토이는 지 열기 폐유배 타는시 전세 칼을 찾아비는 단대 튀급이야 지 열기 원고 단약이 규법 상쇄될이야 리얼시 재장 안한소 사지 큰네 대비기네래 안한소 소화티는 디기 됨시다 조나 됨시르샤 다양 삼루시 나비기는 디기 됨베 소화시야티는 다가시 중부 팀되지 마시 진내이는 당키 시추상부 거지 월야 만나주의 탄대 초와티는 대신 깊치오지 니네 찹샤비는 파마상부 글럽여시 기겐상부 롭된 월야 만나주의 내래 전환타 디기 된배 안에 살롱 용신여시 시자 탄대 디기 된배 초와티리야 지제 챕타 뒤냥도 만나서 친족이 삼루고야 디는 개외야 개침을이자 성기
1: 빨라타 암라 Yes.

0: 미 창문이 랑소수 디탕기 긴쿠와 앙탕부디인 타체는 강저체네 른이기 디탕라 긴송치구삼 남군기 초외추 샹기낭둔카 미바도 주토바구 라빠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용마치바 카레게바 지토르주바 미신당지지치급 파다우참조바 落汤合着给够看给不会吧得当给错位居然运动起吧出去你会用够头囊起吧色动给居然哑巴吕杰文参着哇千日祖丁啦激素虚哇他妈帮我汤掐拉了出去吧得汤明白居然头哇身边开始哑巴激作给错位控制哑巴 Kesi kirang kensu lekun tang jizuo pendi lekun lobja menkang kile chije zhugi sechi chongru tang chongru qingmu suo zuone kuigong tang lekun ge ledun ba yinqi ninda ni ba tu de tang dangje qigui Kesi cawa ge ba tang luo ge ba lu shu mi ba migun nawa suo ge ne da yu qi tu duo du mian ju qigui
1: 康边南给库油啦年达儿几公顷的弄库库切吧即便直切汤只顾了脏着土皮也不切吧即便库空给库油脏着滚空切吧做那库空说滚一给乐猪直切汤只顾直角切吧米给给吹定了土囊切吧喝这个吧落给个脏说看拉白出门看那给个 罗松严气温过科给美白怎么去预备米错给多少罗菜给温过科给不用不起过卡巴图监管处人工昂巨人用给温过科给不汤国内汤为免科给不让温过送了熟给不让先你个片了地汤用途

0: 내 집 갈라네.
1: 레벨 마음에 항상 고양 개미 두고.
2: 로키, 라이 경아로.
0: 스미레디스, 레벨 마음 다지 캐즈 카디 처음이도. 나자 통조 디데 샤가세.

0: Chung chu, rang ba chi ba.
1: A nang sa na chi bi yin. Pi ge au la ya wo ti che du. Ta da ga da ni da zhe ma chi bi yin.
0: Chi ma ne ke ju mu ju ma zu a.
2: Oh, 不错 다시 뒤쓰레 낙대부강 지이샤 예 디콘 리베
3: 태자기 불러오이
2: 지나서 리베 메미 심중해
4: 다그지 정배라 기라게 그 주머지 리만나도 아주 리베 메미 심부리베
2: 저지 예 체부리베
1: 상대마 체는 예 체부리베
2: 예 디디스메다 不错 세브제마 시시 예 지나서
5: 丁特别说空气恐怖清秋天里同面感心迎了秀明虽秀感应空没有恐怖糖不提下追空得不来狼车文档热度吹空气恐怖神神激动地干错了秋年穷丢了苏瓦许泰迪熊起别他们三百尼起别刚不擦弄用为企图行就躺三百千百银别起别跟着擦弄给开就躺对年去过签约着当也不明白有上企图 泰迪兄起别他们天里阳行西沃堂冷体顶秀起为恐怖绝对地形级别从南西用意出不错恐怖部队堂冲压级别个钢板超用意地脚起图贴住他们这银别他们这给他别级别深沉迷泰迪兄起那么给起不用出借起别提前了起不错提前这么用我堂地堂昂擦弄用为面对秀
6: 他们恰起了国家堂古巨国国人了国家看人业绩他们恰起女呢恰起不有人二退季阳你们操啊起阿公和龙党员长秀秀落一排住你过去快递司徒三退那么些给开去了明年岁月了你过去女不养钱不点月别阿公堂你空可对群阳参不月日子吧军点冲过所期对群阳参不月地外你过堂龙过七九阳过头啦
7: 숙불견치숙체례부신원토베마체모동양가부신원토칠로주디 찬이라 고르게기 고추 고르게기 맞다. 다다 찬이라 고르나게 고추 고르게래 쯔미고. 편종 로게 봐줘.
8: 아카절 가시가 좀세.
9: 좀더 비우니 다 뜨임 맞다.
10: 이제 니 마세요.
11: 중국 귀진 유감네. 탱구 벽에 대모 시로나.
12: 기랑 그전이 들이 신네 아니 나초. 시바랑장 레오 개구지 초레오 지지 지지지.
1: 야미 김비 넣은 대부 미부다. 넣은 각바. 넣추 약스 된바. 고나 구유콜 럭칭이드 로스틱진 제모도가 소기 야메니 츠트윈시 교부 칭피탕도 피타
13: 칭비탕기 튼제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베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베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춘나 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남 갑야메고베타 너고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메바 야네 상토
14: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15: 규림용을십시유비십시비치라겐린유카바랑자레워게구지추숨구구구추숨산예라스냥첸람후캉면캉키니드부살베카주칭비탕나예디탕디네시그지루무체디쿠카주칭비탕나예면제총캉허고총길니동추권불람허고룹총탕부요카주칭비탕나예면제총캉아야자기사자들레돌돌주베
16: 这个第四季吧开要买嘞让不落亲戚的买嘞韩立方的排局是当的电脑的局子做呢人中的面子里车站站的军情名都啦站哪不也不去吃鱼所以这门有了带去韩立方排局当的这个人都是干不就站起婆婆当所以这门不用呢去去地来人子去婆婆当俺的休息当呢所以也不去领给这样我是恰恰
17: 都是也做苦下了你让了别去当呀的韩立方给吞下三个的日子去了呀你们我了呀慢慢细细的南部了呀那不帮不也不去要的韩立方的我那也要多韩立方跟踪点给阿们那个班的文字也不去拿着呢
18: 他是温州村的强国长
3: 韩立方从康，
9: 公司康冷素，每周三百五，韩立方从康，
10: 连锅下冷气，杰克洛车开出韩立方从康。
16: 明了大节前年，明年给年个列车，北京北明堂铁外人行去，明年中路苏人民在新旧康堂，银通参在两者去，明了记者级别，接心切过北玉营，明了大节前在明年一年团委呢，先突破了坑穷九位着你死。毕竟北明堂铁外人行去，明年中路苏人民在新旧康去，按这苏的平面剧情的三十多钓鱼精，开连半天卷个堂，密度脏兮，木脚则雨，普尼动物，王子娘子解约。开始起来，每日不是七八趟，每三不每通话，每就通话，每干不说的两天月子。毕竟北明堂天外人心去，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了撇趟，我要了卡巴趟，从康南那边就关注我就人民大街堂，人民年龄能小别，过年撇巴了各所学三年，他是创建领过了下来，花花丛丛的认真，录制卡巴两个月估计，初期俺俺俺年初，几段松也咕咕咕，对俺年初。

0: Smalling gay, Gunkamsa.
1: Gunkamsa.
0: Nabalingene, Tingdi, Jungyan Sangu Yamja Letse, Sigbar, Gasushu.
1: Tingdi, Sanguki, Nantun Zoni.
0: Denzi to Dimang, Jejuju Xi Jinping, Zumi Ketin, Didan Jungu, Jungur Jungu, Shiba, Biwe, Gortan.
1: Geji Mozu Tujinla, Gongasabe, Ganglam Sabe Niti Chibe, Muji Sangu Binye, Mang Yongi, Bima Tsu. Xi Jinping, Mobu, Dopji Gongba, Lada Ding Serta.
0: 2022年7月26日 대당 민보로 마우타 총기타 사공 워키 해방 알신 체외 폐계 조신 유베 기급 지인베 중국 개주 된베 최딘타 대당 폐계기 럼뷰토 규규로 요구동 미루타 뒤럽서베 최딘타 대당 리드인

0: 당기 깔아님바 당기 제수 정어 제기 대심 된도 친유 첩절의 되니 먹봉 도제를 동화 당 첸절의 되니 먹봉 도제를 동화 신대버 되니 먹봉 도제를 동화 팀더 먹봉 경우 제기 태라 겐링 알웨 뉘딘 토규 제송버시 점링 토이 먹봉 제를 시라 녜버 토 닝토 서주 제베 로도 요구 조시진 핑기 로저 덴베 교주 제베 최심 당 이지 균종 제베 당 가주가시기 로도 균종 제베 제베 제탄 주버 슈유베 너주 균종 치바 제게 토니 계속 먹봉 교주 띵서 동어 초용니 계가도 제고 시송유 니에도 겸이 주실로 중앙 모유기 계속타 먹봉 교주 띵서 동외 우리 조종 주부타 조시진핑 공오메 조장기 겐시유 대지 고지 권동 직시 교주타 시균 주처 도주제 제공 교주 치에베 마든 시주 능루 교주 치에니 중국사로 운이 추인기 계송타 모봉교주기 공덕교수당유
1: 공덕교수당유
0: 공덕교수당유 공덕교수당유 공덕교수당유 공덕교수당유 공덕교수당유 공덕교수당유 공덕교수당유 공덕교수당유 공덕교수당유 로자 송웨 나바사르겐 시탄 쳬시 닥데르키 나바사르시 도브쇼 주제 고바사르시 팅럽진 주중기 베림 사르시 먹저 막약이 중제 사르시 제제 바위 막다르 템부로 정오타 사르지 동미 선드인 남미야 미년베 미망 먹은기 시제 당 덴바라 당타 미망기 시십 당린 체유 제제 루다르 당부 마미 겐제 딩회기 먹더 랑고르당니 남데 고무치 탕진도 교유 가마 안 계속 연입에 봄쇼마키 땡회기 먹시기 나바로 포교를 첨부 중으로 땡방 체유라 미망 먹봉 총교도비 폐기 안에 야고 중으로 법어 첨부 기기도 먹봉 중에 로예 민세기 듄토 안주 주 시진핑기 랑자다라 삼류 도시 사지 체니 먹덕 도수 사로 조종타 거주 지당 사르대타 최식 체디 먹봉 도시 당내 개가 렘베 레든카 야고 주주 인시 숨부시 现在给别最近年纪阿卓 Tengen Mokwe Khang Chenpo Tuyun Tha Yuki Chenpo Nghe Par Lujo Rengxin Ki Zeru Zilin Che Mokwe Khang Ne Mokwe Par Ki Gyundo Ni Gyenu Ki Lengen Ki Ba Tha Gyuwa Mi Ba Ni Mangde Ti Ti Ma Ya Ba Tha Gyega Len Tu Be Gyendri Langza Yin Nganzu Mokdob Kui Ki Guandong Nuba Zogyong La Guedi Dong Tha Guandong Jigung Le Su Tang Ne Nyamdi Mokdob Guandong De La Tha Nuyndin Yunggiro Gyenlin Che Kyo Yin Si Sung Ba Che 조시진핑기 라리안 피기기 나바서버 되유바타 미슈 본데 모봉타 샤론다 젠기 무지 젠디 소기 도슈가로 체르치니 체제서드기 계송타 모봉 조종타 피기 동교 레기 첨부표유 계송 체제로 진기 대위기 니돈 겸이 니 소송노로 조시진 핑기 로저티 주니 롱어 듄주코르 딘지 체이 심바타 체이나 체제로 딘니 모봉 도저 동외 터주타 신덴버디니 먹봉 도제를 동우에 터주 라다르 집에 쭈 너무 개진 동우에 랑자 하세 동우에 난주 주 시진핑기 랑자 시수송 첸제 사르도를 디니 랑망 조종 제교로 대교로 눈댄 제교타 탑스 동우에 중재 경료 리교로 체디 먹봉 도제를 동우에 랭긴 지부 코르도베 마도인 신덴베 봉가 조종 제교 인시 송버시 먹봉 도제타 다르게 동우로 조니 신덴버디니 주 시진핑기 신덴버디 랑게기 먹봉 뿌이다 공비용타 마그든 젠츠레 나버게싱 마웅베 먹덤나 랑괴기 네법 송토베 각제 중지 인시 송유 데르 총도니토 조시진핑 젠저마타 차제 인도 봉디 투메 촉바 유서 핌네

0: Tiwai Niko Tang, Lungo, Churchu Yang Gok Tubla, Subur Kunchi, Sukche Lipu Singwen Tobe Matsi, Modong Yang Garbu Singwen Tu, Chil Tudu, Ogip Hatu, Niko Chikui Dangbanang Tang.
1: Ogip Hatu Rigor Hami, Rigor Tang, Yang Yu Gang Tang Lamin, Chugu Cheva Shin. Lumdi Tula, Jigok Nuba Den Yube, Sangu Timber Zine, Jidar Gok Tubla, Bushing Dim Si Chiwe, Komba Yun Ring Buyang, Gale Kogme. Tiwel hamgula cherju tha thedu gok tu de bu de yu be da je chi de thing e jing gong ni chan ni la gor ge ji gup chu gor ge yi ma tha ta da chan ni la gor nga ge gup chu gor ge le zhe mi gu pen zhong luo ge pa zhu
2: zhen shu tang ne ji zi mi ji bian ji guo zhen shu tang nang ge xin yu chong yu yong ge nian nian zai yu ge zuo ye chong ga du pian mi yi mi pi ju tang nian nian zai da gong qi zhou bei nian nian zai yu ge zui tuo nan nang ruo nian nian zai ge nian dun ki wu jing wu mi de wa tang 영로미당와
3: 미장라체시유베 切上炸裂卷起面都拉<音楽>
4: 한리방디 오네야오도
3: 한리방 금중땡기 아마라게 빠르디 문지 야부시나로나
0: 다소 원조 촘대 창고장 한리방 총강 꿈세팡 럼수 미주 삼배워 한리방 총강 링고 샬람키 게크블록체 카트 한리방 총강
5: 快上车
6: 不拉不住卡拉斯自己啊 가봐 마샤 다 칼라인다 보고지 고지 칼라디니라 쏘다 튼데 아메 가봐 줘
7: 물레즈 찌 주다
8: 가나 야 什麼 쏘도
9: 추구르 참지 체차나 탐바라 로글람 조웨교
6: 고지 고지 다 어디 지다 숄지레 데민도 엔 숄지 디지 사다 아메 가봐 야
7: 다 가봐 추지야다 엔니 자진 주
6: 다 가봐 추지시 엔 솜라 난레다 갈라 칼리냠지 아메 가봐 줘
8: 제제제 부다 아멘 칼니슈 다토토토
9: 카바르 규메 데모이 부즈르 메지 쯔츠낭

0: Kabar jangdu shane, nyamdu diji ji tsobar ri.
1: Ya mi kimbe na kong dibu mipta, na kong kakba, na chu yangsu dunba. Go na, go yu kor, lop ching nidu, lop zik chen jim hudu kwa soki, ya mi ni chu tunsi, gyobu ching pi tang du pipta.
2: Ching pi tang gi tunsi, ching pi lu ni, gie gab ki ching wan la ki yu bi, ya mi na zi ju si xin.
3: 即心给您就列主别民族的温度给冷却特别冷给过年民族能够给沙瓦给土不拉民族给巨人狼卡比亚美国的汤能够拉普通美别托尼小军刚亚美巴亚内桑土军通亚美尼日汤铁卫人心给亚美尼了偏不约巨人用了小学月别小学不去了给林约卡巴昂扎列沃给古籍初松古古古初松三年 拉斯娘陈朗富康面康起年对不三百卡住清笔堂那年地堂地内是个子路木切地亏卡住清笔堂那年面接从康老个重点年同去滚不朗老个路穷堂不要卡住清笔堂那年面接从康
4: 지랑 쯩이 들이시네 안녕하죠. 시바랑장 레워지고지 조레워지지 찌찌찌.
5: 미글라 딱제 전에 미그네기 녀글레체 비징 비미탕 대외정신기 미그네 중로 수리면제 심주 강타 잉통 천재 냠제기 미글라 지제 지비 지심 지고 비규인 미글라 딱제 제제 미그네기 내 되모에 신토블라 큰중 경우 로미시 비징 비미탕 대외정신기 미그네 중로 수리면제 심주 강기 안제 수덕기 면주 지덕 사도 되유진 계련 방딩 주영아 탕 미토 장세 목규르즈규 푸르니 동와 왕자 냠수 제유 계세 기란 미그럽지 치바타 미 세보 미통과 미규 튜바 미 깜보 소기 내튜 유지 비징 비미탕 대외정신기 미그네 중로 수리면제 심주 강라 펩타 모여라 카바타 송카 낭리 편기 고중업주 리미 딱제타 리미 냠린 낭쇼베 꾸니 피바르 거수쇼 산에 하스 총기 링고르샤람 파고 총총기 닌잠 루지 카바르 레고게 구지 주지 앙아 앙니추 직듄숨 예구구구 듄아 니추
6: 년년제당 너부 유군년제 나금바 서초랑바 너주전파소기 너공 대문년제 유방 나당 나위 소주강을 배당 나상화당 당시 나중제체네 기기오 진무리 유방 나당 나위 소주강기 겐구당 신호 주구상말 닌다 리밍아 냠니 낭초라 리미 루치당 시제강 낭초게 피라 딜루기 나와지 나와 대부메바당 나와 소개바 서초랑바 주주냐바 소개 내주유지 유방 나당 나위 소주강을 배당 나와 우주 타고 속이 나와 내도 유지 유화 나다 나와 소주 타고 되다 유화 나와 소주 칸기 나와 뭐부터 나와 장지 전에 일라 딜리게 나와 시지 개용기 무지 통다 예시 리밍아 무지다 시제 냠는 제나죠 나고다 나와 내도 유지 유화 나다 나와 소주 칸을 되다 대단 루지 카바 내고 제 구지 조지 송아 지지게 산에 하스 통기 냥젤라 후가 민간 기타들
7: 어야 세계 링고 딱진 한국이 니 로 주제 권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이 나랑 좀 싸불도 와대 예 티레 직신다 이네데 이 나로데 직신다 대 별 신념도 와대 대신다 대 이네야 소도 대 직신다
8: 뭐지 나 소에 한국이 진짜
9: 中国真的太好了刚把他们打了上个电话又吧大连马个吧我那马修吧你我电脑出来见过很多的这样投入电话去死一浪去大平年人呢你我打见过很多的平年也不行就多你我打见过很多的见过个电脑了送就投入的吧

0: 답변라.
1: 라가샤요바.
0: 얘기랑 다가 죽인 슬럽장. 고정아 다쇼.
1: 하다가에. 내랍든 저이.
0: 다가랑이.
1: 다시나. 랑게가 군지 식미베. 탄도클레로야기. 그거 약쉐들
0: 다면라. 기랑 송달라. 디디 기랑 그 개그 없이도 아니 셋 강냐 나죠. 나 루호 송자 네 찍스 식마시.
1: 네 자라 같이 유야.
0: 이거 네 로 럽존 식이.
1: 이거 네 로 럽존 식이. 자는 뭐지 말할 게 없듯이 럽존 식이 좀 지게.
0: 하. 디제드 제 좀 하죠. 이내 호종아 멘데가 실로를 때유자. 마용고 주고 싶었어.
1: 멘데가 실로를 때여서. 나 로를 때며죠. 심마다 나좀 맞아 사자 같이가 영어리.
0: 네 호도요라. 고마게 소연 봉주 제제 자르베마 두야리스기.
1: 그라즈 가시지. 라행이 나 제가 연 같이가.
0: 답변라. 네 삼리 양스탄비. 뭐지 말라게 나 주부 권에 나야 들래라 마시. 계생아 르트도 소나. 等多几张纸整个印。

0: 진짜도
1: 괜찮습니다.
2: 켄사리 마포 로메바 재미게 가리나. 답을려라. 총요디 근제도라. 진짜흐라. 지나서 신강 처음부터 괜케 요마라 봐.
3: 아. 지나서 샤르자 줄리나.
2: 지.
3: 어, 씨. 처음부터 로마피 주 前面자. 뭐라 산수시 디네마 주구리. 진짜흐라. 아주 공전단이 원수적 로브 선자. 몽데리 지칭 말이.
4: 라이지 요마라 봐. 탄탄 남산 얘기 좀 띵.
1: 주지 렌지 다과드게지. 그 웃음 제 샤오시.
5: 레스

0: 주쇼. 봉서시부 법소 조샤.
1: 가리 법소 조샤에.
0: 법소 조샤.
1: 지가 오늘 박자샤스. 고세 봉주 용디제 열삼삼아 중아. 지가 고소 달다니 자탄주의 도바 제시델리슈. 이내 고소 법소 유령구마 대바 뉴르도 창규체. 봉서 입에 지혜를 용조우시. 카다普勒那边接了李志谦呢，闽州的西固局了，古苏木车杨武切接，找我切我就死了。
0: 你老啥气球？

미 창문이 랑소수 디탕기 긴쿠와 앙탕부디 인 타체는 강저 체내 능이기 디탕라 긴송치고삼 남군기 초외추 상기낭둥카 미바도 주토바구 라파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용마치바 카레게바 지투르주바 미신당 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급급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뇨고용구 토낭치바 서동기 쥐람야바 류제원 참제와 千日 주둔라 지송슈와 타마봉와 탕 차라라 추치바 디탕 민배 쥐람 털와 신배 캐수야바 지조기 초외 궁지야바 캐시 캐랑 겐수 레군탕 지조 편디 레군 롭자 맨캉 캐레 치제 주기 서치 총르탕 총르치무소 조내 쿨궁탕 레군기 레둔바 인치 닌다 니바투 디탕 딱제 치구 캐시 차와 게바탕 로야바 류슈 미바 미군 나와 소기 내다 유치 튜도도 면주 치구 강배 난기 쿠유라 닌달 기궁치네 롱 쿠르쿡 치바 지비에 직체당 쥐꾸라 짱저 툭시 야부 치바 지비에 쿠궁기 쿠유 짱저 균쿵 치바 쪼네 쿠궁수 꾸응이기 럭주 직체당 쥐꾸 직조 치바 미기에기 추딘라 토낭 치바 허치게밤 로게급 짱쇼캄 라베 추미 타나게급 로송 옌키 응원곡컵 겸미배 잼지유배 미토기 똑살 로체기 응원곡컵 겹교로 꿀맛이고 각발투 겐군추 정군왕 규림용기 응원곡컵 겹바탕 권내 탈외 민컵 겹구 랑을 국송라 숙겹구 랑先你가 편라 디탕용톱

0: 러시아 스바다 군 연지 가부식 미드윈라 차로고
1: 도야 마스다 타카가 천바이레다
0: 머시 도 가부카야 미루 영지 뷰제 하장키 야부유시 파수의 영지 야자군부 꾀겜나 하장키 참부유 노상기 좀 왔다라 다웨 영지 팀이바 도부유 Mayu yuebe, losan ya, kumtab chi me, kwe kezi yubishi. Losan ya, yangzhi to tu yazu gumbu, sobda chizi chi. Yangzhi zedara, kwe ya, zedra shik gya gumbi shi. Pazwe yangzhi kwe ki kumtab tambu ni, madoro tik gyabgyu di shi. 로상키 틱 시브 개브니 야자 군부 수업다 된게 테네 돕추이키 수르노니 돕기 틱 개바 시수 돕괴바타 수업주의 양양 개브니 돕괴기게 추수의 추수송외치 파수의 영지 야석 공부식 시내 지소다 편의 잠라 꿀식 사부 야구시 웬디 슈버로산 내림패라 냠뇨 태산 추수 카시 따주 제야 사마시 중
2: 왜 그라
3: 아
2: 디샤 소전나라 영지 야석 공부서야디 지금딩에 쇠사비 이내 시급자야 된소 내 야부치 용금인도
3: 뒤도비용도 충주제도 그래
2: 레스
3: 첨부도비요 말이
2: 로로
3: 첨부도비는 도즈네 자투 말다
2: 레스 레스
3: 대뇨도요리 상클리스
2: 레스클라
3: 내 저거로용거 내 서로제 온거
2: 로로
0: 겐 최계기 주변워 로상게 뇌슈 충도치예 사주바타 뒨 로상 모투 꾀야우초 你谢别急

0: 산대 수비 차수마 통신 첸 리모로 능미츠 퓨 차변 체토 르니기 돕슈 계수 뷰신히 추조영의 제수 능미츠 리와주 외존대 겐괴티 신의 챔스버시
1: 어떡해 아 그래 둘차네 이
2: 둘차지야
1: 둘차 스타지 행도 다 제대로 했지
0: 톱체육의 추배 띵 유변기 샤무 견바네 저시기 류토네 캄베 포괴를 믹스해도 유협의 증념식 원기도 남라마타 니마 사바식 샤로공

0: 你为热度吹别落不着呢。出个村民送来，多米都被养蚕塔，热话是我爷爷。过些塔，村头的小猪，出去吹别里蚕塔了，什么味？告诉托比。出去送去差不多，拖着荔枝去。晚点出个村，什么难度呀？每日日内赶紧切个别，什么休息，来别休息。
1: John的南北出不腻，长安的国别或者不一样了。过了些春节期，啥就新鲜些。问题：芙蓉去天气卡多呢？出国长节期，我这是赢了，雨季新鲜些些是。
0: 普通从去雨果的充电开进行一百元呢，小不到充电了，六月雨林电不通。雨果的天空配送差不多，小不到充电每日充电空间多。全新东北人月经，加不几趟，加将近平均七六七点多天雨不通，几多几百八十一不是。每日你们这托把春节去，充电全新体验呢？ 加倍年节前边，啥主意都不稀释。每日天气在我太阳，三年天气始终日内出土，你们这顶是土地，明显解决点边加倍天气，卡多些，所以才有些。记录你同九个老罗。
1: 普通从小不到充电器，加倍通知卡多所在太阳，抢到充电的去外面人的休息个民宿能当。他路路出租人的银币，不吃的呢，那在天插嘴人心去，君子不稀罕。穷对呢，经济给了他娘度，通知卡多所当将用为不吃的。他家普罗不吃就去，肯有不是。空个泡沫，养间白转去，他家。 不许喷钱，这个又不是。你现在，普通总统满水针对性解决应变，可可贴着削弱卡了肉。看在我呢，团结卡多岁呢，他的一个针对了，彻底解决谁？团结卡多所解决没有呢，运动去谁的应的？
0: 太阳出现它，马拉，我吗？前面干啥？不让接应。文件提出军都统计又不是英雄，团结全军撤退。没人呢，没人，俺托呢，具备钱的。没谁去越久了，取得皮克嘞。团结卡多给出啊，没谁去参与谁。没谁觉得得的英雄。
1: 说当天了，堂腿吃不消。我来出席不用参席，冷嘴加鬼把他。出席托，看什么需要呢？没秀切中了，存钱切过，提来，卡多给出完了，收件提不用谁。文件养件白准拍拍我来写呢。我是呢，强出不差去。没秀这么些去，冷嘴干了吗？你去接不接？
0: 出席村呢，出门二十一点不行，推荐。天天村端节，时时说过吧他。天气马上就过吧他。出席人，马上多站，天马路呢。 那边自己接不起，卡多出外心了，你不行吃个药。大姐，起码给了他，我们路过，我们他出席，你们谁穿完了？起码起码的点不行，腿细不行。婆婆你别兄弟也不钱的，谁家把他，猪猪三皮子把他当喂。 卡托尔去三十天，人别多不起了这呢，见不他，念不起，吃不他。天气，出这天，六千能走完他。
1: 항문암 전수로 동그 테네 슉충중키 더버나 소다리에게 튠지 카도타 세소 니바 치신 룩체나니 독토 튠기게 테네 카도 청매 기토 저시 딤지 춘비 머티지 개발레 튠지 카도 릭조 총호와 춘기게 카도 대조로 지멍을세 대마 튠톱튠니 지 리그에 주십타 준대 마르키 친타 카체트메 대조 자체외 교제 응어부지제 타 자와라 미남기 초와다교로 공내대유 신문의 대연비 튠지 카도키 정부추 세기 탄가진 미리 튠지 탕진기 준신 투산 최토 유로 계시유 Lula, Hopsa Chewe, Chuba Kuene, Tujinang, Gorshe Chubdu. Kengu Dini, Minyam Gunzin Chishimba, Nang Tontola, Simsega, Sue, Komjudan Pento, Tarne, Joshichi. Tida Nangamune, Toga Ludo Tarwashi Reti. Kande Ludo Vikulani, Rine Ti, Munzu Sambashi Rela. Roje Simse Tini, Sua Dishin Gibishi Yimba, Jung Shusu Dotu. Dorna, Keda Ta, Guize. Kengu Ta, Simse Kang Yinru. Chamdu mumi rinne shusha dida. Longshur nang ne yura. Dozi chewe chongkido ya keb yura. Kandara zedu denbe tsoye chwene namiya kache ni.
2: Penchongi chwendo. Namse yuwa jibta. Soe ningru chwen. Barchi di yuni. Sadutang Jewe, Chundo Zene, Rengchungi Chonanin Rechete, Chidar Chene Miyuki Zeba Dön. Dönti Jene, Yewong Pyeongchong Le Zena, Chundi Chube, Chundo Jeba, Jembu Shukui.
3: Nedini, Chanyum Toze, Gazungule, Mingadong Yingi, Changtan Gigupi, Renjung Sungyu Kushi, Digar, Kungri Chungwe, Zinjung Dana Dujing, Totan Tzu, Namge Gazodar Changle, Digar, Miri Tone Chigayang, Sokja Mibe Tangdo Kuni Mari, Changtan Gi Sushi Mito, Sokja Nazo, Jigar Yushin, Tone Chibatang, Riku Bishin. Shidhun yam neki, sokja ki gen ham shik cha yu. Digar, zu ta, zhong. Gyangje, zadang tol geja chubi, pokui sum yang yu. Gyangni, sukje datang jawe, sokja mi jima che zhe shik ta. Rikki pung yu chene sukdob che shu shik shi. Tiang zo chobi sadu kuidu kyebjing. Gya zung uile mi shidong adong samgi togan chidang ta nyangam tangdu chone chigiyu. Chang zadan tu gyang chidong mangbu yu. Gyang gi otong xin xin chi la sukshi jingwa ta bukui gyemwe Masir ta, bo garbo yinxing. So guane ngazi pargi ki xiongi budo ni kamna yi. Tidar, rengjung lhungi chubi kwa jia ti dabu xiga di ni, kwanzo sasi ti ding la jigar chone chi xing chi. Lori dawa dupu ni chungi par ni, gyang ki gubi tu zu yinxing. Gyang mor nye cha gui tu yun dawa jukji zam yinba ta, Jumushi Gengzhu Rizawa Gengzhu Gidu Jize Jige Sumju Suanga Singyu Lo Sumne Shibhar Sungdu Gengzhu Shine Nar Sumbata Subu Jingce La Mi Ni Hakzamta Jize Jige Sumjine Shibhar Singyu Be Riki Pungbu Chene Sukdob Chishushi Khonzu Chanyum Tsuyuni Lo Ni Shuzamji Langkola Dene, Changtan Jinbe Lampardu Yang Mangbu Tungju Yu. Khonzu Gyundu Xunglam Ta Mirungwe Zadang Tola, 양나 고군이 자사왕 양나 편지 대리 집에서 제출리왕 양나 방제 원식이 겁지 구배 하통와다 고통내 되바다 겁지 보배 킹배 바우싱 제왕랑 원미 루에 반냠심을 양라 교수직내 초여공시 유해징 교치와 양안의 개발타 교치와 양이시솜지 유해라 교치시유라 양갸리 개왕유 양라 쇼과치우르성내 초통와타 니미티즈 폐치와 자당토 자사왕 니에수체내 되바타 사스삼라 라리안 지구기내살 로베 초여공시시유 江几年的吉利松竹岩竹个月巴塔昆子卓大江密色擦不起月体云度如今年竹个月别昆子前面虚土江南人物系切个月彭久尼 江给住在家休息时，混在旅了下些中心休息汤了，休息下江去。云南那边我了，乔治里这里是住些我咱们旅途的月。年个几位退休女秀一个一个，宿舍闲谈多呢。最近乔治里这里建筑咱们旅途不谈，中期这里我住咱们，年期这里是住咱们，江期教学了乔治里这里短住呢，给住牌旅途别。
4: 杭州汉江教育院，江邱作今年砸弹托旁个旧阁，每个车过三了点呢，对出狼龙这边那不的汉江几车两高二人，推着邱新狗，强砸弹托一江洋米狗啊，即将灭别，帮不他你什么去？
5: 미지기원의전화창자단이손에게책임시비미미롱동도낭양강초기원의시에는창자단이헌주차사딘사교회지도대비김시시헌주딘알기신이가차롱충탈자단탄시지도대네세소기호알팔미도홀심유창단이서시체미토창래대비속자망고 让人说是从而旅行起，体育的扩展，南面面交关，龙武启动的秋季制度，可谓军他亲密度信心起。

스몰링의 공감사 원하스가 귀신 규제 토레 레체난 시제 슈마 하장기 감초 디링 안츠 규제 토레 발린 초쇼 이메나 송쟁의 초유 남태 메조야 리데유 참외 헤세 다리 다나조 메조 콩가 존 스슈디 잠바 리네기 갑초 이네레 하장기 띵스 버여리 제삼 뒤즈나 나 승냠도 규니스 나가테도

0: 啊，你是咋做的？啊，那当然是，他他们特别是这差，总是被给，总给俺做像虫子卡死了，把特别是固执起，偶尔听到咕咕的，你知道不？啊，那是那是，那是啊，特别是说的呢，差别的兄弟，平常都说过你嘛，差不多。说过你嘛，那是那是。俺都穷腻了，他那白忙吧。
1: 嗯，那是那是。俺都穷腻了，他那白忙吧，差不多。嗯，那是那是。俺都穷腻了，他那白忙吧，差不多。嗯，那是那是。俺都穷腻了，他那白忙吧，差不多。嗯，那是那是。俺都穷腻了，他那白忙吧，差不多。嗯，那是那是。俺都穷腻了，他那白忙吧，差不多。嗯，那是那是。俺都穷腻了，他那白忙吧，差不多。嗯，那是那是。俺都穷腻了，他那白忙吧，差不多。嗯，那是那是。俺都穷腻了，他那白忙吧，差不多。嗯，那是那是。俺都穷腻了，他那白忙吧，差不多。嗯，那是那是。俺都穷腻了，他那白忙吧，差不多。嗯，那是那是。俺都穷腻了，他那白忙吧，差不多。嗯，那是那是。俺都穷腻了，他那白忙吧，差不多。嗯，那是那是。俺都穷腻了，
0: 난저 한번 로그란체나 다르이나.
1: 로그란체나 장가르.
0: 장가르.
1: 어.
0: 다 공부했는데 장가르스네야. 근데를 콜링.
1: 어, 장가르스네 다. 어, 나만 제일도 아직 깨서 맨도 장가르스. 먼저 하면 되면서 짠에 추타들.
0: 짠에 추타세. 네스.
1: 어, 진짜 즉시샤.
0: 네스.
1: 내가 캠퍼스 진짜 나.
0: 아, 네스로. 다만 난저 장가르 루기 하면 돼야 차샤비면은 어, 난저 룩센다다 만자베 캐주 근데를 신다.
1: 어, 룩센다다 만자서 차탄 주문을 가는 만
0: 맞았어.
1: 중국에 나오면 잡은 잡으리.
0: 저다는
1: 뒤에 잡은 잡으리.
0: 그래.
1: 또 알아서 직접 중국에 나와서 탑단 당해서 장가 탑단 떼서 이제 말.
0: 아, 배차샤나?
1: 나 뒤 배차샤나. 난주 원바 토도 원배 나리. 아, 난주 죽고 죽을게라. 원배 창조 수자야.
0: 아,
1: 원배 창조 뒤 야도 중국에 가서 창조 당해서 창조 아 떼서 이제 말.
0: Less.
1: 他 看你了，今年龙角，忙不就，我那天南嘞，热过高就，山特别高就，他听了你吹笛声，他听了那唱上谱，那你了，他这节吧，起码我啊，热我听着人就是，我们唱上天热过的谱嘞，
0: 那是，
1: 天热过的把谱呢，哦，我们唱上个热过些呢，茶花壳呢，茶花的啊，壳的煮，第二起码咱们煮。
0: Yes,
1: 계시 나서 다외선 그 뒤에
0: 아
1: 아타 난 다외선 그 통이
0: 아 레세 다시엔 계시 심나니르
1: 나네네
0: 나 다티네
1: 생겼지
0: 팅기네 하나즈 쉐바디 창냐제 쇼도 다 대양즈 我就도 드시나니 응그르베
1: 라솔
0: 응응
1: 아 근데 배고 니다 인들 니다 세지르
0: 니다
1: 그래 다 안들라 제대로서 잔나운데다 제대로 살로지 일단
0: 아
1: 아티 저번 카라타 인디 오베 바상들라 인들라 누부체
0: 아아 누부
1: 누부 멤버
0: 누부 멤버
1: 어 다 인들라 인들 뭐 옥점체
0: 옥점마
1: 어 다 인들 답시 저 단디 가서 오데 첩디벌 지진데 시야게 저 체주데 아티 데시
0: 네스 네스 로로 안글라게 팅이 뭐 좀나 베규림 나로리 아글라이크란 탄다 난조다 아 정신 베기 우미르네 시샤기 균즘버도 와 다난조 능기 기초 같았으나
1: 기초 미 니시자조
0: 미 니시자조라
1: 아
0: 네스 로
1: 나 동근다 뜻이 니시자조
0: 아 네스 안 되긴 코나조 야 루치 힘들스는 거나
1: 아는조 군가다 티바류라 니만 가서 조서 찾자 대장네 대한테 어 생기 통도 가서
0: 텐도
1: 그래
0: 아 잡도 나한테
1: 어 제가 또 그래
0: 거기 있지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레스

0: 규매네 꼬르치바 도든베다 기베 뒤디키 더 신의 생각대 광차스키 그다가
1: 아 카테네 캠도
0: 오늘 제비나 당신의 제주 클라스에 사배시는 자태 대비나 어 제주 막시 아 야매나 뭐니 되게
1: 아 영아
0: 뭐니 다 갑이
1: 뭐니 다 갑이
2: 9 months later

0: 용 마시. 하, 다리 다야 말아비나. 괴롭히겠다. 야, 미도시. 니수다.
1: 응? 전도 가시겠다.
0: 마시. 전도 능면배. 랑가 말라다. 아, 랑가 말라다. 아, 지.
1: 랑, 랑.

0: 가치소.
1: 상경아, 텐데 갑시라 열성비.
0: 응.
1: 상경아, 그뒤 갑시해 봐. 톰다가 세부쇼업드제 이기 말이. 텐데 녀랑 갑마샤 걸어가 갑시합지르 봐.
0: 상녀랑아 갑마샤.
1: 지저 신지 척부 말이. 디디드 녀 하고메데 다나 창마 하고이. 게릴라 체로제 쥐소소디 마쇼부체 디게 창마 엄지 겐지네 게마르베 탄다 디디응아 감메스에
0: 제능예 랑지세 역시고
1: 어응
0: 당도 라오린 세야디 라오린예 네부손 사이
1: 알레
0: 디네 르야 센조 조야디 디닝가 아타타 디스 유지 납제 나타 시가시비 세미르 데지르 랑 미우에 셰프토추 예 육샤니 마르
1: 제능예 락바 예 락바 심제 십시에서
0: 对的, 你要记得我, 我忘记是的, 我现在人家才刚忘记吗? 今年也, 你把它倒下的, 你也可以知道吧?
1: 钱的去了, 他都还让我笔记?
0: 哦, 我你重复是吧? 我虽然, 哪里有你个游戏? 让给他鼓着吧? 我做不出心意是吧?
1: 嗯, 让我做学习, 哼,
0: 嗯, 借联系。
1: 你念了，
0: 俺看不出来罗些什么事，看不见这个罗些什么事。弟弟的，让给你拿的，叔叔拿走的话。
1: 看不你，让给我叔给这些事情，看不见我这些的，看见你那个，让你们都吃酒席，让人家儿童子，你说不切皮。你冲吧，说不切不讲是的。嗯。
0: 用啊，你先说，看不出来的你让我叔切不啊？
1: 这。
0: 现在准备看不出来的呢。
1: 阿拉尼他年轻人算出来，
0: 等到去这样远，高三看不到阿朱的，让侬来可以吧？没事啦，出来。
1: 阿龙来没？没事啦，就没就。
0: 等到明个里样子，奥林追追草打派出所。等到俺刚没事以为。
1: 看来也是嘛的，先面他那个你口音的，算不算啊？我这要见到。
0: 哟。

0: 텐도 저와 진실된 이후에 아주 너 바치고 뒤에 타 링지 같이 링내 가요 봐.
1: 아. 아무지 굴라 잼베.
0: 아, 아.
1: 어, 데스티 크리스탈 바스리. 머신 니에 토버제이. 녀랑 저.
0: 청장기 가니 근데 저지.
1: 계속 말해. 아토 돈유.
0: 루빈야 저 아. 루빈. 그 사건이 주디.
1: 그 생태 다디. 小小 나야 심샤신이 밑에 있는라. 랑 주소리. 언니 로마 가니 말베. 제마이 다그라니.
0: 제마 언니 가니 약속이다. 로비. 녀저 와라. 랑수수 가세 포스트 좋아 선비. 돈도 디키요 좋아 선비. 딱히 진짜 세게 되면 좀 나 건지 봐.
1: 그래. 어떻게 지?
0: 제가 중인다.
1: 요.
0: 拜拜。
1: 拜拜。

0: Oya, tering na jo, juk jis, sam gale ka song a. Sam me, tari yao shira jo yosu. Pa lo ji nye su yao shikem ni, tamme tiri shio le. Tere rangge yao shira jo yosu ma, duwa, rangge chen na.
1: Yama le char si cha.
0: Zhe, yal ge shira jo xia, chang gwa xie min jo, tanda nung si shio le. Chab jung gub la, sim lulu je xia, yao shi jo yu na, den den nang da yo ma le.
1: Yong a.
0: Rangge chen na, ta dung, ma dame cha kha to.
1: Yong a, ye mu tui do xia.
0: 다그리 락제토를 상상당 말이 탐대 언니 카티토를 약고 쯔토 와야 다파로지 니 쇠오시오
1: 루비 바이바이
0: 두베 레오아
1: 야치 주인다
0: 바이바이 랑가 스스시라
2: 小香
0: 아세 겐리라
2: 영아, 심지어 같이 그 틸레 클래스 가죠.
3: 영아, 남사 여기다.
2: 요, 저 레다치스 클래스 가죠. 저,
0: 알레
2: 레다치스 클래스 가죠.
0: 랑 클래스 가죠. 나 레도 수.
2: 아, 디 양아 주고 개할당이 배.
4: 랑 중두네 보고 야호지리. 개는 배 제레 상면으로 와 추수 마담지. 다더 개자도 수 배. 오랜 기진 차오지. 둘럼 치부도.
0: 겐링라게 동아다나 버터잖아. 기란테린 페야디.
4: 어, 나 다가서 고르시게 봐요.
0: 아, 고르긴 가라. 채능아 나니 니 못해.
4: 어, 유슈. 고맙도. 샤샤. 난 내가 저거 사 보고 돼. 나 야채 도고도 돼.
0: 어, 저거 사 가라. 야채 통미도. 전부리 용 접종 줘래.
4: 어제 뒤제 전에 수수 사사. 아. 나게 수수 넘에 게마 키브라지
0: 어 나답시 가로래 나도 내가 뒤신에 쏘자 내리 직변나 체규리 빨라게 아무라 체브는 시리 파주 삼시 토르 봐
4: 아 제제제 편주 삼시 시야디 개심실하지
0: 세세세
4: 전에 랑게 수수 먹어 봐 체시 가리 니에스는 랑 차샤다 수수 초에 태라 체시 가리 쓰기
0: 아 초하다 차샤 태라 장부시에는가 아, 나랑원의 셰비나 다도 삼게 다음에 뜨기뜨기 시켜대
4: 진짜 가봐요 그래 셰비 라고도 라는 신기 슈누추 다지엔게 대회장 소화다 차샤대라 무척 최고래 네바도 수수의 미세 최시 딩구루 내 차샤나 라로 가수를 찬스게 봐아
0: 찬스라
4: 어어어
0: 말해 게링라 키랑가 숨부디 네 고소에 맞소
4: 자이너 고마 주도 체크도 아 얘랑 제가 셔줘
0: 영화 영화 영화
4: 나 존난 그 링샤오 뭐 시진라 다지 쇠비 때문에 제대 참부 진 살로 춤지
0: 제제
4: 라니 로마 가슈리네 나 이럽지 원네 마달레 기니 된다 제치 치고 괜히 기니게 너니 사수니 깨지 창고 시험 제마제
0: 다디

林志晓，喂，林志晓，喂，林志晓，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喂，
你的。

0: 가만히 봐. 이 모두 가져.
1: 가르쳐서 저거 가로가 요 중에.
2: 보 양우이 등은 누구?
3: 어 가 가르쳐다.
2: 내 집 개면은 고고 수수제 말하니 수제 같이 거래. 용이 없다.
1: 你哪写中啊？学生随便意思的，人家一清不懂。

0: 야구 총샤. 근데도 남자 능도해.
1: 태무 당고 조연 친서 드제 나 슈자. 락페 버디네 문 하트기.
0: 하. 계속 말해. 흘러인다. 슈께 줘.
2: 偏心啊，也是有人找你打，那我这样当你傻吧，去给说。

0: 기타 지 니 솜 솜
1: 기템 릴라
2: 오 지 겨우 대셔 다니에 세모 라디 제 경을라 아무무네 뽑기도 와
1: 어스토아
2: 닝 집시 라도
1: 겔릴라 오스트레스웨 돈도 심줄로메 이제 단제 겨우 글랍차 저거베
3: 디제르 시르샤 약도 약제 용시
2: 기치님 버시암 두게 람발라 딘제시
4: 자자 탑된배란 좀.
1: 야치.
2: 샘리라 캄사.
1: 아, 캄사.
2: 나 아유에 저양 공시 파트바 안페이. 샤오장기 파트베이.
1: 아, 캄사.
2: 근데 계란게 탑도 네 샘을 수부시부치오. 계란게 만족 공스다 캔기시 규저 와유. 네 계란 표정기 올린 체다니 차토치니. 아치.
1: 这点我就公司加美公司送着给给下车别接了念了加美了逻辑逻辑能够跳舞去给他天地云南面呢你也想得这个这样那这三个都是单位不是别哦这个这样托起托起拜拜逻辑在这儿呗 쿠쇼쿠라다 샘링라 차샤 공피용웨 딤지샤가 치도 냠도 자멜 조지 딘제 키블라
4: 너 이거 딘제 두야
1: 키블용 거치오
4: 제나 가사라게 바라니 양타드네 가로지 바 꿰문도사데 좀 시에프로
1: 니에데 삼시 통부사 랑게 삼시 마시네 육쇼 돈도 삼미 지우이베
4: 라노 유십 총샤 계생아 내 주스라제 잘매 좀 도비나. 그래 제가.
1: 재능아, 지게 미세제 가로 주기. 같이 유.
5: 이제 좀 그 뒤에 든 다음에.
4: 잘매 게리. 롱도 교수어서 고시.
1: 페이지. 잘매 게든 저 녀의 시시규 빨라빨라빨라빨라.
4: 빨라빨라빨라. 오래 샤샤. 게링라다 아자 릴라게. 내가 나 내가 아니 근데 저 시에 지라. 고난이 계속 뭐.
1: 개송민도 폐지가 저양 속바치 지게러 롭촌치가 저유자 공시스 망치므리 내주디자 예수는 공게 가르송조 유나
4: 쟤는 얘를 알아 탑시실러
1: 가래
4: 두주세제 게링라다 좀 두수가
1: 응?

0: 가령 엄지 쓰지. 내게도 군주 요 말이야. 나 가서 갈 로마 치미디에 엄지 진짜 통용해. 미소를 개막히 브라지.
1: 아, 남자만 남지. 네 첩주다. 어, 레스. 야쇼다 야쇼다. 디, 네베 소주 멤버 구분사.
0: 샥주 신년 엄지디 하자 봐. 용아, 쟤는 가서 세세시로. 나도 능미 미드메 봐. 불광부 도비야기 죽제 칼이나.
2: 알레기란 디데 마소다. 그 뒤에 가서 레 탑시 딜레미도. 돈도 고비나 소쇼 혹시.
0: 나 예만 나다 마 휴제 소쇼리.
1: 예 등기 캐랑 제시 상무 쉐비 봐. 그 뒤쪽이 내주다치. 내배 세복고야디 소쇼비야기 탑시 직부들이 시다 탑시 켜는 요마리. 나저 엄지 샤쿠라가 샤쿠 마셰콘라 키나스다 조아체 투 호마리 이네 나주 맹가게 직수시샤 네바자자 샤쿠 쳇리 이네 엄지 샤쿠라가 녀로 면지수 녀사 슈브리 디규림 토네 셰비나 교 호마
0: 하야스라지 계속 구도지나 강주니리 기란 연자다 고 엄지 존자 기란게 콘라 직수는 그이베
2: 가면 되저 손이 아유 마저 면지 제베 선도 샤탄도 야유
0: 용아 쳇들 하게 슈다 녀부터도 녀가 내 마타없이 섭신 내가 대야 칼이나
2: 시마다 세보고야 되죠 샥슈 샴푸시리 마세 내봐 점주 주긴라자 왕부신다래 견체샤 제산 되죠 샥기 영바 뒤쪽 걸어봐
1: 다그리 로타 내봐 샥슈 샴푸 체사베 지로 샥기 샥 뒤쪽디 저마리 미소소 저마리 제자 희랑 투제랑 마리
0: 니 기조 시호 드리테 든시야디 기조 청구시야치리 부 샥기 주나 가게 시야메 계세 보라 더 말리브라 주비나 네 레르보 마샤닥 주이 세 이제만 나다 우시 프로
1: 아 샤고 저다티 김에 세 뭐지 뭐지
2: 예 네베 능메 삼시 도기 이내래 이시기 엄지사드 마시네 니가 사월래 내시래
1: 젠더벼
0: 기침하지
3: 小小，永别。
2: 怎么说？明天两个多小时，洗澡。
3: 开心吗？是，我来两桌椅。六大寒女女面三大边，天天里来个人，你们能给？三个是领导的，给领了。给领
2: 了，所以说你不要生气。你差不多是女人，不知道。
3: 就是，让看你研究。
2: 走。

0: 对的 让个钱给您那个,就做你们那个这边
1: 优秀,你们哪个找?你们去,别谁。恰同样户的,我最简单了个,请个一心的男皮不知,给他要的,必须要求他要的,给这皮要的,什么事他要的。嗯,你也请他要多,给通知给我。啊,Liz,那么三姨,优秀,我请他去下。嗯,给什么事?我请他做MC生也得,拉托比什么事?因为我都是三姨。马上,你也问那些人给您了,没生意的。他能行你也拉上,全都没送生给。
0: 沙漏对不起,拉大地这边呢,空也点点你们能吃。空也不用打水。啊,可巴雷斯。哦,小小,都是的。然后你也了,我自己给的。稍微让着的,然后看看你们的。你也可巴雷斯。 喂,小杜。
2: 내 나스 도르쪽에 쪽쪽으로 하시다
0: 갈라봐 내가 감자 마시다 클리셔다 어 예시였어 내 남사 파밍 갈리오 돈다 가리네 빨리 지혜쇼리
3: 갈치소 맨 갈리 내줄 하도 왜?
0: 응 기어 마시 난 비올이 하겠다 소리 나가 싱그러 봐 이내 쇼쇼 도라님도 클래스 좀 하소.
3: 계속 말이 내가 괜찮아 여러분. 내가 잘해요.
0: 응. 가르님 봐라.
3: 응.
0: 예교.
3: 예사.
0: 응. 많이 준다.
3: 던더 띵이. 나가서 쓰지 아.

0: 다들 내 배낭미 쓴 먹이기 싫어지기 약수 좀 전다디 차도 돌 먹이 없지 시험도 랑 뛰어남다 내가 균치 그래 제자 내 삼담이 내 버디 小爷 지주 제만에 라 주로 제먹어
1: 오늘 제나 내 석수 제배지 랑담에 내 시기유 이내래 이내래 내버 도 좌하리인 내
0: 랑가 소소 칸르마치 소수 뉴슈 칸유 뜸으리 제산 내배는 미 삼시 마쳤디 군대지리 전다디 내면 갈라 세세 겹소
1: 연다 좀 갈라 터지나 어제에 연달라 단도 된다지 기란 근처 쇼야유
0: 사슈다
1: 잘매 조약에 통제 수입에 걸라 민간 그 번이 시트부위 나 단도부터 번이 라마쇼
0: 어 전다디 멋있네 니 시진에 랑 시어고 삼주
1: 어, 하, 도스터 뒤쪽 토야가 마시.
0: 어, 이내 계층 말이, 라탄도 로추 주리, 더다디 탁주 투배 질러, 제마랑로 구가 먹구요리. 아, 샤고, 더다하지, 녀로구 균치 토야미도, 라가 삼시시로.
1: 定义三十多位。

0: 다들 내 외능미 쓸모 깊시라 지기 약수 좀 더다디 차도도 뭐 역시 제모도 랑 뛰어남다 내가 교치 그래
1: 내년간에 모두 지었어 밀매 처리지 자주 고소
0: 랑가 소소 칸르마치 소수 뉴슈 칸유 뛰어머리 더다디 내면가라 세세 깊소
1: 어제 왜 이런다라 잘 매주하게 통제 수입에 걸라 맹강 그 번이 시트고 나 단도부터 번이 남으셔

0: 됐으래.
1: 아, 터지, 터지나.
0: 라는 뭐 못해. 너부 챔부터. 나도 님도 쉽게 빈다.
1: 터지나. 녀로와 추스등 마리.
0: 응. 용아. 도스네. 나다 샤오자 님도 클라스하죠. 샤오장게 잔라. 자멜레 더 나치고야 되게 시에지.
1: 공무소 들을 내가 도스유. 키나스 님도 클라스하도 무소.
0: 개치마디. 제마인다.
1: 아산자 디디 인거죠.

0: 가서부터 거래. 다도 스터디 별디 임자.
1: 내 뒤에 제주도도 고르지.
0: 승인 예진이 생각 내봐. 작수주. 만 다살래. 작수지 대체 줘 봐.
1: 지지.
2: 엄지 꼬라.
3: 아, 계란기 내주 상문에 거절로. 계란 낭담이 도와라.
0: 어, 도저만 하시. 선인 시작주디 계낭담이.
3: 어, 진짜시 엄지 꼬라. 이 자기랑 차례 도저히 사가라. 독심 좁이 있기 말이. 공의 수요리 수발.
0: 어, 디테일러 도저히 견만 하시. 你想睡天了，看都不起都不许着
3: 啊！你听这兄妹，哦，前头看都兄弟的，我就上单位，下个月做准备不的，接我上班。
0: 哦，弟，你实在不现实，都是，你最低的，干股这才交了不着。
3: 啊，道歉了，道歉了。
4: 顾威，你啊，让若不切会耳朵，
0: 若不切会，让个单独告诉我，若不耳切多的，
4: 点点头皮而已。让小舅弄到有马人，工作大些些就，你帮他介绍介绍。

0: 보시. 또다. 나란주. 갈래교 도리시아 김제 가시. 예전에 나란주 갈래교 도리시아디. 오늘 대시랑 시.
1: 라할 소유. 이지시다. 내 주디 중제 도부드려요 마리. 장로팡 마시 응고.
0: 어. 제부님 쉐디. 자게 길아가 숨바. 다들 이해되고. 아주 감치 증언의 셰비나. 내내 더 민자다. 면주 차샤디. 소리 개치지. 다들 년 내변 가야 리치 엄마시. 자게 돈도 제부님 쉐마 리스. 对的, 这 제미 님 쉬면 가세. 어. 정말 싸. 말 주고 가고 싶은 데도

능미 슈도 겹자샤 면갈 팀즈베 저와 제베 가시 샤주다 내도 면주 내급 삼쇼 나졸레 탑심도 잔 숨겨차 치도 나주 딘데 마체가 미르샤

0: ཡོང་ཅེ ང་ནི ཅིན་ཅོ་ ལེ་སམ་ཅ ཅི་ཆ་ན གེ་ལིན་ལ་གེ ཁབ་ཅན་ནུ་གར་ད་
1: ཤ་ཤ་
0: ཡེ་ཏ་ཅེ ཅི་གུ་མ་ཁོན་ཅེ ཁ་ཅ་ག་ ཁེ་སི་མ་རི གེ་ལིན་ལ་གེ ཅི་གུ་ཅེ་མི་དུ ཉིམ་དོ ཁ་ལ་སུ་དུ ཏོས་གོན ཡ་ཁོ་རི ཡ་ ཁ་ཅེ་སོ
1: ཁེ་ཅེ་མ་སོ
0: ཅ་ལ་ཁ་བ་ཡུ མ་ཅན་ན་ཡུ་བེ ཡེ་ཏ་ཅ་ཅི
1: ཤ་ཤ་
0: 야 갈도 디기시 도스네 장게 제우다 시스괴 돈도 디치
1: 자자 마란 탄다시
0: 자이니 같이 써
2: 어 레도
0: 아 용구이도
2: 레사는 라마드 야쇼시
0: 레스 키라니르티시
2: 교스이다 칼라스유사스
0: 야도 드레 냠 드시라도 또 내가 좀 맞이 하시스게 쉴게 자 장무소 아
3: 고웨 천안견 맞이 아 대균 다 차리 응고
0: 마서 아 디청아 기대 밀라가 잘스다
1: 자 릴라 터잖아
3: 그치 잔 세나라 먼저 잔 야스오유 장게 뉴벨락다디 삼리 수스다샤 사과도 라울링 추동아 호디
1: 您怎么休息多？您怎么多？您怎么多？俺们去过了。特地去让小小给搞了名多呢。俺最拿了皮不的。你也去让了小姑子表呢，用阿勇。哦，小姑，让啥子肯定吧？
3: 我们打个内衣。罗卡水。什么消息？云彩。彭正吧。彭你联合请你来。彭你个俺们去。不是，苏里金基也不是。前三个小姑罗群军也呢，全打很三多。
2: 俺最领的小来谢过也没。
1: 没事了，就直接拆嘛去。一年九十二个鞋的，兄弟呢，我连鞋夹子，他的鞋来穿呢，对么子个？
0: 他连年龄啦，二十多啊，俺听俺当时。
1: 会不会说穿了说些？
0: 用啊用啊，看怎么说，给鞋面。
1: 应当应当，看了说的，对么的说些？年龄啦，还在里啦，俺去学阿姨。
2: 小姑，俺们这么是的。
0: 계신님보다 수인의 시에 두지 라이 계신님들의 시에 와지 니에 라라 둔다시 계시야유 라게 키니그 마홍라 체시카류 닌지딘지 그두치가 겐링라 남자차차무두웨라 알레카라사주다 야 진주민주시에 바카료레 샹스마게고네 샤구 초체석이 초체메 디레 샤구 시에주다
2: 小姑 你也让我们去前面去, 一切不对。小姑
1: 哦, 金玲了, 呃,chance给别的, 吞进去的, 马上小小当成就的了, 你也来个他的电梯也是没。 제자 대기에서나 만나서 클릴라 어 디고 소쇼시
3: 알레 니 니에체나 샤구게 삼리 갸치 못다샤 니엘 차샤니 디네 김자조 오시바 벤조 김응시 유베시오 초와 템부시게 토시 마세쿠니 자멘 로지스 데오지 고급디 텀지 체제 지동 서브 담비네 야후요시
0: 哦，是，我们家面上也买了，家面亲生的呢。我等到俺们这都来个，我念了六大七十多，等到你家里去不来是六一，必然你去阿妈的，莫真的去阿妈的，对呢，俺们这都来个，有个家谈别，六日七七四个，长毛五个季节，学个三秋。啊，出个多乖，俺们出来。哦，嗯，
2: 让给六日的。
0: 六九个别去打呢，他的别急，十月送去拿了，瑞士干不出去过来。
2: 这边那边去了，今年你们都别准去接，推木多也给用不起了，明年给六三推呢，新年没事他就用不着。
0: 托点那些，明年你们都别准去年一。
2: 小姑让小小的接不到，拿第个有账，一起不然了，打到起我了，先说。
3: 小姑，小姑，
1: 啊，落下了。
2: 小姑，你谈得着了？小小的多切多不多个事业？
1: 哦。
0: 他对你们看小舅子的爹子，偏激。鬼火的也不扎。
2: 明知晓，卡做么的？俺去过喂。俺最得力让哪儿给咱伢的，没有卡里面，谁不先到卡不吧？

윤종 서비 윤종 서비 표기 미리카기 미모남 튠디타 야즈인비 튜르기 녀가 잠여라 중화 미리 지든 서비 도시 체린포 동주 주닝 조치신 미리카와라 빈진 종타 비리 냠지지레 군디 당에 계용기 미리 튠지 야튠기 비상규 뒤주로 슝는 계류 변정 사르비 표기 퇴무 타참비 뒤지 내비 피지기 렘비토 규유라 피지기 튠섬 사바라 시수리 초용리 피지기 도시 사바 라다르 체비 뒤지 내비토리 사드 변조로 피지 동위 문규 규 뒤주로 슝는 계류 변정 사르비 지도 点别 여기 주진 띵여티에 겐강 기멍시 등도 주바타 사드 겐강 불류 초두 성종의 숭능 겐미 예급이 겐강 시에비에 토가 서준 제주로 숭능 겐미 변종 사비에 탄삼 똑딘타 허승 사딘기 지지 르양 주여티에 조용리 탄삼 딜링타 탄삼 사딘 탄삼 타게지기 누가 제지를 당리 예급이 타딘 타다르 문주기 라린 베드윈크 조드 후다 제유 베베 튜르 사바드 양규 렘보 사바라슈 여기 미르카기 미멍기 모두 교용리 튜르 사비 방기 표정 제주 라린 터진 단리 듄지타 조주 제베 시린 지도제 点别 지소 링루기 표정 사바 등지 베드 후다 제규이

0: 이다. 띵도 부르게. 같이 해. 야로쇼.
1: 아, 나쇼스, 나쇼스. 샤모 우튼다디. 스니 촌도 소제 타제 녀리샤사. 라 샤모 통 둥메자. 다 샤모 차우체드. 기부 십시도 거야.
0: 야라시오. 녀 차가다 제비 요아지지. 흉장 지규.
2: 자유.
0: 계세 샤모 고리는 나라니 마셰도.
2: 我让收听个姚明，我国家的当用品。
0: 小莫就答应着，你当用品嘛，生不对。可是小莫，我那弄出月饼的，对我头上个个菜个用不得，上个当用品没成过事。

0: 야티
1: 다다버스치 슈츠 기초기 예르
2: 슈츠 기초기 예르 지피니니드 롱조 체레 게샤 자유 양갸피두 같이 오시
3: 미가자
2: 자유 장하 진유
0: 마포 야티 야티 야티 야티 야티
4: 갑자기서 당군이 야오코 무슨에
5: 하미과 야오제 주민도
4: 하미과 주민도에 디세제 다 삼로만고 고민도 사르바
5: 세계랑게 티주 넌 유미메 제비모
4: 니에 상마 신제도 스갸비 데 티주 제비베
5: 기라다 샤모 가리저와메 신디도라 기랑게 다 바샤로나 가리나
4: 你 若不 前说， 你 开开前面的。
5: 既然个 俺 连把子一比，
4: 爸爸 开来开去， 爹爹姐 你 是多死给不？ 长谷县呢， 哥不知， 他去记给， 明明是记了， 熊金体格的。 所以念着， 你， 不久不行的记给， 对了没不送对没多。 长谷县呢， 你让个性格了吗？
5: 接着让给熊昌啊他去前边小雨把我们那搞不清让给重新给得随帮无所也不要马车当然留下这个让给俺同居那不同对不对卡里听个让给你也打打那我等马的底下米让打打卡里面那我等你的
6: 他去让了也给钱不同上也略尽一切让了那么着三十四这些月各地的准备现在给过了年度结不了的三三全没穷哎第二天不安月年年最少也没心吧让了让个安排差不多了过不去这边
2: 你最熟悉的这孙子小梦三吧你阿姆拉个姑不三下让俺转马下过最高中你日日去西局里你阿姆拉你最高中学堂去读嗯嗯既然你过过岁岁考试去啊考试我这阿姆拉你从天大地铁了你给俺考试提下过目送手第二天不安月你不摸可就写下
7: 屯大地这边是是的现在你看咱老大女姐光大学习给我们求怕习着让个屯大地是我自己给你用啊用啊让给地球我切动啊光大了呗屯大屯大现在要这边我三姐不具备一个在当下的是阿姆拉你最大的孩子个人钱不是不可对你的地瓜天孙姐给咱的这老几穷了能有点这些钱啊光大是一边
8: 钱 계셔야 됨도
6: 예예 니엘랑 가라 클라스도 클라스에서 좀 쉬어 줘 우리 야 줘 다시

0: 다리 냠레 디토네 키난 줄 학삼 디톤 토기 시브지 근제 체고 우유메 마파 친제 공스다 추도 쇼유
1: 시스 올레카스 니 자꾸 김닝라로 투세이나 니 공스 섭취제 키난 셀라스던 지유 디고 넘로 추도 마초 좀 된조 세고 승비
0: 칼로와 쉔부디 광다스 지요 마르베
2: 前公務所,謝拉丁阿秀米。迪斯,見那麼我,馬斯斯主意。不你明了,幹啥?記得到那些邊呢,你他寫的,弄出小便生病。一年的你個,既然大家沒有去,你弄啥子?迪基沒給讓公路下雨呢,你幫他去。
1: 让给我光大书记呗。对，我今天我们光大书记。郭金明啦，是的，俺做高边小老的光大学生，等大的都是有相应的准备。
0: 永啊，你谈你需求。
2: 多钱呢？

0: 어, 용구예.
1: 그래 줬어.
0: 아, 보물 아이나 난로 용바 라다 가르키 거야. 보물 로리스 라다 키드와.
2: 암라. 오, 겨스 마피다.
3: 나 제약 라다르베.
2: 헐.
3: 수레. 수가 라다 제그레.
2: 렛츠 슈다. 키랑 피야인다. 게임 쳐 시죠.
3: 디제 숨불라. 마도다.
2: 렛츠 노스.
3: 지규예. 어찌 꾼저키. 디녜 답도 뇽어 선배 베스 드리샤.
1: 드리샤.
3: 디제 닝제라. 오늘 닝짐도 수제브레.
2: 저목이 키랑 피로스기.
3: 미팅아 제야 가리나.
2: 게미도 님증은 이 좀 고르게 없디 총가지 날리죠 네 비즈 톰드가 네 암락에 규린 사야 드셨으려면 가게 맛이 없지 남산 유수와
3: 쇼모게 란리 저와 치고 여베
2: 맞지
3: 계시 란리 저와 치고 유나 안 락다디 말링메
2: 맞지 Shamoke nga zhuwa kye kuyo ma shi, Shamoke nye kye lan yis, kinan shu pi bo. Kinan nye, xie zu xio du, kinan ke gong xin nan za, Shamoke lakda di nyus, nga nye kinan ke gong mneng xin di zhe mi.
3: Ribe.
2: Ji.
3: Tuen wei to, kisin tuen da di tie gong da si le ca chu, ca hui ca bu ribe. Nye lakda di len guya kye min du. Yine bai zi cha ji di, nga ngon ne, 가부시라초
2: 시자
3: 최선 두시 대야 광카주 전에 랑게 봐줘다
0: 디 딘데 삼보 아유
3: 마삼 가려래
0: 미즈라다 랑제나 문 팔로는 그룹에 그룹이 없어 하셔봐
2: 당시
0: 야면 두시 딜레 쇼모 칼라기에다 근데 전에 마셔네 쇼모게 녀포모 로부시라체도 제마제
2: 시장치 암라 샤모 칼라게 나야디 추고 야우시도
3: 전능용아 완주 상하야 세도 미주 선배케디 추수 뭐 침체고르
2: 네신스
0: 네고 되라 상하야 오시도스기 장가 다로시다
2: 예지디
4: 마트린 추주 주발레 봐 Shanka tanyi dukisi ya lo nye taga chok.
2: Dachis, sanga kina nige damjie karu chidu yu nele, damjo. Nga chukinda, nga kina nige gawi yu momo da.
0: Ya.
3: Rangke tongchume.
0: Karche su.
3: Morang tonggang zumdandi.
0: Karto.
3: Zi zumdandi, semting ne gawi chunu tunggiri. Zumdandi re karo jinyel mado yoma ri. 让我们兄弟
0: 等到好的月呢, 让上头也没多
3: 我能赢的, 没让他小莫干了这个月吗?
0: 你也谢不说, 我让能是明世不灭者, 你也不怕信不信? 你也我也谢不说, 我也谢不说
4: 第一家请不是来游戏, 宋多的年少给我打追完游戏, 디네 니돌 손소스리
0: 에 야그데
4: 지돌 이비나 좀치시
0: 알리 기렌지디 네네 큰지디네 세괴 켄네미디
4: 다그장시 마즈치로디 구유이미네 야오시라요 기라시다 디게 슈비나 좀소시
0: 젠디네 파크지
4: 디네 시가데도
3: 公墓中让老在日照送走连过钱不就几个下来普救金不及几个下来可以普救起来多啊是不是是普救把普救悄悄偷他们起住呢我呢六个巧白马脚起来
5: 几个不灵了给一切那把托起 蒙西堂的下雨，将大切别当真。一年天上给送不能西，第二年仲夏可追公司，雨日撇开了日绝切皮。
4: 定最近这雪别蒙西多了，我那最娘们的第一年，得拉用不生病。现在我那就从头到做呢，
5: 用啊，过速度。

0: 어, 따따씨. 샹페이 베이지도 그래 집이야.
1: 냠라 롱어 수지. 랄 파자 야 조조 친 삼치 콘토도 마기 도스능기.
0: 샹페이 베이지 방 오고 싶네. 이네 지만에 네 주디지. 녀랑아다 주두지야.
1: 녀 랄시야기 투수 잠죠.
0: 나 이지지다. 랑아라 당아된데 싱부시. 지만에 드지 마세요.
1: 제모요. 샹비비스의 광침부시도.
0: 디네.
1: 야면의 랑게 림부체가 제일 좋지다.
0: 용아.
1: 계속 강자되네 증시.
2: 공무선 샤모 암라. 디린 칭아이 키라 마송시고 키스.
1: 디제 코와 키라 제주 유배미시. 니 키랑 두주 초라 다스와.
2: 저디 텐다지 니에 삼바. 키랑 슈고 니르샤.
1: 수다.
2: 니에 도스테디. 아주 우디. 니자 샤모다 가로 지그 유자. 이네 우디게 켈링민도.
1: 주비에 샤모게 아디고 튼시에 주가.
2: 니엔음 주다 데비. 니 쿠니 응어 오시유.
1: 키나게 오고나네 편도 요시비에.
2: 니에 삼바. 니에 티치 제베 주고. 딘딘 편도 요리승기. 디니에 섬주이 니에 무튜마제나 우디 쿠니 직답 챕지리
1: 제나 답야스 창고 슈피나 우디 니에 삼베 나마디다 해봐 집에 슈슈도
2: 알레 슈자 니에데네 보호군이 창롱구유다 김상기 갭중태래 해봐 침부시라도 니에 코드라 샤모 암라이키란 총대라 보호대가 엽자 리벨라 계시 딘제 이미이나 아니 군이 김구마 총부사드 말벨라 딘제 이나 친중 군이 인지 좋아대 기부용 안용 생기라 디기 톱 안용 생기 탄도 군이 로친주 선자 홀 삼으시라 등 말이. 제장 각제 튀러 만주 킴다게 티취 제군이리.
1: 우디 감라. 니 키라리아 근주 슈인다. 통마. 나 총대 루중 기기엔다. 진다 지임도 부구시다 다니미. 디네 키랑게 킹구 총 말이 송고도고. 지. 나 총신의 희 이年里，俺最充电的呢，俺最轻松的，毕竟为轻就自过时。年轻呢，小猫儿个样的毛病那么低，内陆新年大，生过些新年，同多哪里些新年是过的？哈哈，阿江家无敌充电呢，只拿上药算账，没了哦，生过些新年多。一年俺最那个小猫个，莫然里啊，大多是拿钱多啊，那么点子，俺最拿了老爷去的米。

미 창문이 랑소수디 탕기 긴쿠와 앙탕부디이 타체는 강저체네 른이기 디탕라 긴송체구삼 남군기 초외추 샹기낭둔카 미바도 주투바구 라크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용마치바 카레게바 지토르주바 미신당 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교고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뉴포인구 토낭치바 서동기 주람야바 류제원 참제와

0: 谁来给等自己呢？光没做，你让我送去哪着？
1: 这个没事啊，我他这中下可追到春梅去的，这都前年做的下雨日。团大地铁，你让你上学呗。
2: 大姐是，别个过么学他，咱们做么多，我。
3: 哦，是啦。我那阵提醒阿爹，去让查他是比我家比，要让乔木松公开买不起。他的公司不给我连个去吧，新年前去。现在，看那做车辆过了，干么那年呢？阿爹接手小妹，谢了你也不是难过。
1: 哼，吃完点这药了呗。亏些买不上人，
0: 小猫给不给钱我有事先送。
1: 他那好的钱是这个多的。
2: 啊，是他这意思，娘子晓得。
4: 敌人藏不来些，敌人送的少些，既然做到，你也莫个牛角皮去吹多些年。
3: 他那点就顶这些，让给个有活的，来个些年忙过去，那么大来点些，但过忙就可出去给去呢，咋着吹我送也是当下。
4: 他的牛角皮最要些。就是十几岁的能吃着，现在我就看叫没当过瘾。
3: 老师，当过我做两个小学，若叫初中的免去初中，我说初中的初中接不去，生意学校我不能停去接下。当到我做初中时，退休就是初中读。
4: 嗯，这就灵了。既然我不去那岁数的，你大姐接不去，深圳的你二母了，我做客船公司不地忙过要忙着，咱们先在这吧。毕竟那么些大事，怕被军刀先拉住我些。我爹又没修过，白天你也没了铺个院。现在你也穿过丁脚，他的活不你担那干多。
5: 他个人，老何给什么也不担下。老何个去世的俺没听有，俺手工三三多铺牛肉呗，活不可些去啊些。一年明俺仓么铺军两个多，现在你穿过丁脚，空上了点被桃山的陆奇文。简单的生病，今年军店给普军请些了住头人了。你呢？普军给店家了点送头人。
4: 用啊，可不用点几钱呢，俺老爹死，免得现在高开让个鬼子吃下去的。
3: 对是。
4: 怕住的，我说当当路着这，粗老用的，俺做那次三品给买上，能出来钱没呢？全用军大过这。
3: 对是，今天给吃这家钱。
4: 嗯，老蔡、老何。既然你来过的，屯大水都下雨。
0: 啊，无敌！阿家华兴，两个人开车啊？
6: 啊哦，这个你差不多。
0: 我出去过雨，那是到处过呢啊。
6: 我哪在个嘛院开始呢？
0: 让俺去不呢？让俺们老头能得表嘛是三处。
6: 嗯，爹是。
0: 既然这个你差不多雨。
6: 下去。
0: 给咱爹吃点鱼，
6: 他在哪？
0: 你也不是难过。
6: 阿家黄鑫，出头面的片头钥匙，家种嘛的。
0: 啊，养马车还记得伊。一年年前呢，然后呢，俺家可不是老多啊。
6: 嗯。
0: 现在年终不给拿了，其实的交给伢家的伊，然吃这钱面着。
6: 哦，看意思俺唱俺妈为哪子学，小猫给你学三毛三三，贵有块钱是有的三几块是。
0: 都是对你准备让搞不起来用着，
6: 俺小猫了搞不起来用。前三年三吧，小猫当年俺们老着娃都是要千多钱的生皮，一年小猫给唐林军的亲民都。
0: 嗯，你他这让车子，让俺们老哥写我三处。
6: 阿家华兴，你俺们老。西个穷的这事，前阵小猫大嘞，卡住消息，一年阿姆拉是不拿开药嘛是，没事他给写对了，听这事。
0: 前头两个阿姆拉给，小猫阿姆拉才不信中哎，
6: 你信不中？可对你出事？
4: 他这既然你打吹多钱的？我最后可追老宅老没地做，牛角切过切着点这修修的用过的外孙爷爷。
7: Gubdi lomdiki ino, zonglai kachu purgyu gi yikze dambshi, rusho nyamdo chwaak topdaan yoshi. Yine nga simcha chishu di, tanda niyaar mu yomchu chaya meza, kunzu tanda lochun juche, nyurgyub chayak nyamnyo meza. Kisi kunzu chimbi ino, namchu naga limu zo, nyokchu suymuwe.
8: Laosai, jindum sha laga sumbdi, rangai haa gomachungwe, lomdiki la zaya wamiya gi kukub chayaw ra sungwoshi. Ma se di chwe ne, chongda chayak mikbi chaya doyongo zhaba. Dinjia ma xebi na san yungu le du, kun zui har xie tuu xe a. Ma shwe.
5: Lao cai, rang gai lo xie kong, li bi ya gi qi tui zhong guwa su hua zhu du ngara nyi nyam do pi bu cheng gu du gui.
7: Di di nyi guo xiu, gub di du ngara nyi shuok bu xi, kor bun xia la dam xi. Gub di du lian gai di wun ya ji bar ga wa xiu.
5: Qie za, gub di du, za cha gu xi ra du, cu lo yong bie ge. ngam zhang xie bu shi lan jie ne su le shi san ju yin de lu bu du ko sa na xie da ni yue be su ru shi du qie zang guo ji jie jik de du ni mi ju ren wo mei ba xiao ju gong zhu ci lü li jie da kun mi ju da ni jie san tu bu jie lu da bian gan zhi xia ko zhe nga tong bie ji lam sa tham ba le ni ni la bu ne sim ji ya ju ya ju si gi tu da di ni me si ji mi do
7: a ta ge shi guo ji bu de ge ge lu guo ju ni mi ju kan ji 남주당제치부인 워리 장교통도 니기두기 급두두 가서 남주 도와라 그주랍지 당랑배 로모카시쇼시 지라 고중아 길고배 급디 수수 칠레 담당디 너무 두시에슈 하 급디 뒤 뽑심 채부치기 오리 더도 로마칼마 니니 카시디기 로리베지라 삼시통으로 시라 지셔 포르규디네 동세 치마소
5: 제사 로마소 제우디나 쇼조나 콘소 종다티그지 선비
9: 러사이라 허키니가 셰프탕지 콘소 종다티베마세 삼베토기 슌지시로 된다 도스텐 기이다 로무소 라무용아 민구의 주주리 생이 코스남탈 민투고에 가시오라
7: 레스 지도라
0: 칸다랑 암라기 샤목 암라라 차긴테네 참부민도스 숨부자 샤모랑 참부민도스 치 키라니 카트해주야르샤
6: 아자 화진 지금 와서 네 암락에 대전능 삼삼아 줘. 나파 로지 암락이 세브지 지기.
0: 계지 마디. 녀라니 뒤치야디. 라 암라다 쯧션 삼무줘. 샤모디 케미도. 이네 솜라코 회깁시라는기. 자게 신세지. 콩게 샤모 콩메디나 뽑기고야 신 군고지. 미 통조 지그리 큐는 먹어자. 다들 얘기가 주디. 도모접시라는기 제자녀 란딘 시아디 라난 파로지 장암라다 기지야 후첸 삼추
6: 기지야 후치 아자랑에 아디 주시자 야스기 니 암라게 샤모 암라 치에지 감유디데 주구지 삼삼추 오늘이 증마사쇼
0: 계직마리 클릭이리 타치므게 레카치네 고조디 글레 카수지
2: 苏云吧，永不约。小弟。
6: 你们来华都。
2: lundi rizhya nizu khala song.
10: Amla!
2: Azi, tanda nyelamne sondu soji, nizu geb tazari.
10: Amla!
1: Karchi nye imba, gye jo cabu dindri, tunda yuwe.
6: Nga kiran chiya chu, kiran gye shamo amla caga tebe.
2: Xiaodi, tunda haru yu ne, gye jay hu chye shu, ngamda xiong ma shi.
6: Bala, kiran gye amla yao juni yong duwe. Amla gye shamo amla chye jye, ngayi chamu mindu. Nga zi zi da jian de gegri si lep xia.
2: O zi, di kato yu me zui zi.
1: Nga chi zi jik yu bie.
6: Kiran ge din zi nan, xiao mo ge nga ya, da tang hin zi yung gu zi.
1: Mi su da tang da, ran zi wa kar yore. Nga da xiao mo ge am la, pen zi ge zi chang gu xie bing. Ran da xiao mo nim do xie bing du tu zi chua la zi. Kiran ni ni ga lu tu xio zhu zi. Ma se, kiran ni par ge he ba di, nye tang do xie go ya du we.
6: 是，小猫给你拍了黑巴青皮鱼白马鸡，小猫也不是来学习。你胡孙卡最亲的，小猫急死我了。我小猫了搞不学，切上给你你们都得意。不丢钱的，看你是不是要蒙事的呗？看你今晚你们都错给我了，可以了，大花皮点错肯定是给我了。阿姆拉，当阿米给你的，我来自动团的，我来他去吐吧。可是给你唱白巴恰恰的，我来团的，我来他去前面都看看恰恰哪个也没读。
2: 用啊，前天歇歇，等下又买肉不是吧？马姐，今天给小猫阿姆拉光打是中鱼，哼，苦路灭吧。你也见了，让给屯大弟要钱不多，我让你帮我打米给人，小猫阿姆拉姐姐给这些话喝药些。
1: 我们去看过你姑子吧？卡里看过，特别是的，要学的，要学的，退出出来当队民多。
6: 阿来，退出出来当队民多了，前头嘛，俺们跟打个直播。让，哼，
1: 用啊，当个让你第一个先下队民多。你今晚你七十卡里没让下哦？
6: 七十卡里，
1: 让澳门罗亚七十，俺要澳门罗子没得。
6: 谈的那逻辑前头是，罗迪个那捏人接人单子，谈的俺能有地这定个要的。捏他这边，京东下了车间，让两个人听个音，听那澳门罗多。阿姆拉，俺普吉不是下周有不去那个听个音乐，听那俺们捏个来给不得个东西嘛这边，捏错了听那个村子那样有嘛的。捏人村子听音，第一个了，最多钱也没多，听我让个普吉为一再等等，捏我会他请不起也没多，谈的普吉钱来开多。
2: 通道可不能进来，搞到是的。大花是我们家姐，客人偏点呢，得错是个人呗啊。让姚姐女婿，俺们都澳门老着。俺要澳门老妹，把那说啊。呀，小弟，喂。哎，不过真不假子，让给我做他爷爷，两个人这几句话嘛是。
5: 这是咱们马塘边的，你最乐的。你要么那是跑过了，牛角不重要，团大的，今天你个火腿穷哎。哦，
2: 火腿了，俺做公司学过一招。
5: 嗯，他这个牛角不连给的，咱吃不起了都。他的呢，团团不多，就是就长个腿算不多么多啊，今天你，托俺了跑去前面娘庙园里啦。 明儿，普局给两个现代企业买上，公司欠了你了，两个的立柱钱就你的些。空三天一天，借了可十块钱，用的喂。
9: 俺当当多，一年六五多少个月账，搞着了别的些去了。
5: 第一天了，让了娘庙月账，俺落地不多，钱呢借我让给三家几个学的。俺当当没，一年拿了那许多许多，好嘞，你还借不花些？
2: 前次我让给俺女婿不是个亲不赢的，俺们家郎姐，不过农民我身边，可是那时候是哪不赢呢？请问，让给农民年啥学问呢？长不些嘛是吧？可是让给普局女婿长嘛，谁定的学问呢？让个阿姐年年拿着月出，嘛是呗？
9: 老头个些嘛，他个啥子？一年年阿姐，有说，提醒嘛是。 벨레 샨타르바 랭게 리춥툽슈니 공시 이치 추수 등매
10: 용아 제너 디타리 부규치약 제시이 기라니게 투수 덤시 제대아 저지 야구체니 커드 피르스네 피고르다 용도괴
2: 레스
9: 저
2: 두인다
10: 어 루프초스 감사 기란스 당국 성주 대유기리 니아모라 사용 숙신겠니 중국지마 동자 피게 레샤 나주 공세 다르게 뉴욕 최고 수규 타제스
6: 럽팅허라 공무수 나주조 레스
10: 되다 공세 타제니 거주로메 장명아 당라부체니 다르게 최고되나 쇼느지기 예체너 디케란소 종다 티베 고급 상구치리 성비 제자 민투고베르 와유
9: 아 나 주의 나 민투고이
10: 예저 와러 계란세 민투고야 나 게메 보쇼 다르기 뉴르겹 쳐야디 갈레시라 하요지 당도 피게 레데베 미상머 샘기브메사 계란스 샘스당구지 테메 용라 첨부 유사 니그 요르다 계란스 피게 레베지 자라워니체 무소워고 키지라 상위 셰프슈미네 체니 남타다 저와치고 키지 더도 매주 셈바 형티 체니 유르겸나쇼 네보원티치고 키지 제사 다리기 랭게드 자착부지 기란스 삼려야고 돈라
7: 롭디블라 그저 정구시
10: 생이 쇼게 민투군대위배로초위나 추수지기 능수로 나시엔지바
1: 니르모로 나대니치빈 피게규글람치레 민도데 다화튕긴튕기 니시에콩러 뚜키커주지기 넘주지 규글람간에 최세친샤
9: 장게시에나모고당고
1: 란다르장지
9: 나란다르시다메다
10: 제사케란스인지 삼로야고제동라 다리공세수십치야디 로도위에보다 쥬엔다위에미시 뉴스 포크를 내뱉지 미스 기란스 로마스가 말다 기란스 뉴욕치 얘기 바오스크지 이내 바오치해봐 레라브딘지 고와요지
7: 롭딤라 나 삼등미 나 주인
10: 댕기인베
7: 나 댕기인 등을도 나 바오치도 겸해 이내 혼주 능미 샘제시에브 예신대도 계시 혼주 예 능미 너 Nyalam sa namru dhanje khunsu so suku shi. Chia zang a zhugu yin.
6: Lopdim he la, ngay ming tu gui shu.
7: Wei, shang pomsi kar cha zhugu.
6: Di pomyo yi wa yu ma zhi. Purgib ji ngun ne cha xia pi ne, kinzu che tu bdi, nye che tu ba.
10: Zhiga, cang me hu bui ming tu gui du, ngang ngun ne ka bichu. Duk si, du bu yu be lup chu nye le ming tu gui. 公司电梯前所呢，人民同行最近在出色那过桥，今天唐浪不敌个，木脚不打，牛脚不给，来个重大的收获，我呀，六千转的这把。

0: 我曾经那么多余，那你写我一句灵魂之作，我曾经那么多余。喂，
1: 喂，张华玉，给的余。 나랑 리지유, 내내 남다 영화시. 응. 소가 잘 살아. 내 주제보다 안 잡아 마시.
0: 응응.
1: 발사 한번 해보죠.
0: 응응.

0: yong a nye xin tuan da di san shu chong tuan xie chu ri
1: lo yong bia ra san shu de bia
0: a de me
1: nye a mo la sayum jeb che mi dong cha ka xie de xia pi ge ab jem nye ge du gui le zhe zhu wa du yin ne da de rang ge ge jom shi ra che xia an tang guo nong zhi dang jie zui ba jian de mi di ge kan jiao zu su tu ba
0: qian de bia nye po mo ka ba xi ge bu
1: a zhe zhe
2: 公墓村其他给君子洗吧卡卡下卡巴卡卡下卡巴落座面着应该嘛的你下雨了卡巴洗不用啊公墓村其他给君子洗吧卡卡下卡巴卡卡下
3: 关东地部 GP 松列过列过一 도치 더도 용락이게
1: 이내 당당하라고 주주니 스피르사프
3: 더비안이 다리 놈당이 심부 여삼도 팔로고 기지
1: 이내 드제세나 규름 교아요
4: 디신제 남다니 튜돌 고용비 제시시 나즈 불규 규지라 원삼기 규지 시국이 다리 불규기 된자라 길리 칸도 시국시
5: 시사 대리원제 제베 원소 디소 도고 조조 연나메나
6: 세바 도드 체네 연연 콘스 도고 주입스니 로토지
0: 남탄에 다도 조스 남주 법토민도 니르모 남탄 충차셨으기 Rokyo Ruwata, Ngozo Onyeng Namzhoi Pogbu Ribu Namthala Tantabeta Changka Yimbucha Jipi Sum Lengho Lengho Mapa Vyaka Tato Chow Mindu Kanyin Le Dingo Yerche Gyurungu Deza Nungzo Chow Chik Yubcha
5: Ah, si Nye Tunda De Beda Jisha Rokyo Ruwata Shimari Ngozo Shimari Changmo Pung Deyu San Koba Pap Tukri
4: Namza Jipi Sum Lengho Lengho Chwa Chene Nungge Shenzhebudo Lotu Me Gechichi Kesi Lotu Na
5: Sanyi Shoge Chimbi Na Tusi Shira Yengri
4: 这三跑不脱玉面也就是的用个嘛人能不是前面打到当差处错不是说到龙书其他区间能做的是前不提人了顶家连年个要人前的成都皮局里生意小个平台苏皮皮呢深圳南塔的塔年前顶家多差有人但他个来钱啊有嘛是小东让给几笔送两个来我让咱这话钱我做嘛钱吧多是过了 kisi pomo to bi na nyel chen do bo sa ni cho yong ju shi
0: les xian su
5: ke zhe do
1: guan dong han ne zu dun jia le ge zhe chen do bo si
5: chen do bo si

0: 다 로중이다. 나 로중이. 아제 부코데오르 다가 주이.
1: 샬랭 감자사시.
2: 코베놈 니가래 가서.
3: 던도시 메베. 레위베아.
2: 코빈 로라. 광우준은 뭐소? 나 갑자 코빈 샬랄 깨지 시어유. 기란 용구 윤님은.
0: 알레. 대가로래.
3: 샤그놈 규 다시야. 야. 빨리 힘 잡아 주.
2: 다 주지스. 네 유린 상마 빨리 개비. 네 탐에 빨리. 더도 나 로치바 세번 다게 터제나 주위.
3: 띵에 저읍시리. 저.
4: 哦，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电影，

0: ཟེ ད སུག མེ གེབ་ད ང ཅོད་ད ཉེ ཅོ ཅོ ཕུར གེབ་ ཆེ ཆུང དུས་ནེ ཕམེ ངི ཉི ཁྲིལ མ དེབ་ ཆེ ངི ཉི པིན རྒྱ ནར ཚལ ལུང ཆུ ཉེ ཅོ ཅོ ལོབ ཆིན ཐོན ཅེ ནན ཁ ཆེ བེ ཅི ཇོ ཝ ཆེ ཉུ ཉུ ཅེ ཐབ དོ པར དེ ད ཡི གེ ཁ ཤེ ཅི ལ གོ ཉུ མེ དེ ཅི ལ ང ཤེན ཅེ ལོབ ཆིན ལ ཡོང ཅུང ཤ ཁ ཅུ ལ ཕུ གེ བེ ཡུ གུ དང ཡ དེ ཉེ ཅོ ཅོ ཚ ཡག ཆེ དུ ཡིན
1: ཅན ཅ རང པ ལ ཨམ ལ གེ ཁ བ ཡུ མེ སུང མེ དུ གེ
0: ngazu chungdu ne shirashi meza zhuwa xia nyu nyu yi
1: qian zhang zhi zhuo zhong xia liu ba dian qie bu ge a ge xi zhong xia liu bi na tan de huo bin xia yi ge da
0: bar di gang ge pu ju bong da de da zhong xia ke zhi cun da ma duwei
1: qian ni mi dun zhe ba qie bi
0: qie bi mi di zhe yuan ma shi ge
1: a gong xin da qin men zhuo
0: 진짜이네 센터 열어 봐.
1: 제사 대지. 하. 심지 마시. 네 치료 줘.
0: 왜? 진짜 고맙도. 딜랑 알수수 탑시 당기. 돈도 장게 수지에 셔셔 명아.
1: 아, 로디 없이. 네 가 잼다 수유.
2: 꼭 비치기 아 대인
3: 리스
4: 아루
2: 능규 딘제네 딘고 아유
4: 왜야자 예강 밤에 규 법랑 거 심어 줘.
2: 네 신규 최자 네랑 참조와 여비 야.
4: 나 먹어.
2: 미라이나 나무디 먹어. 인치 규무 싸우 유스니 딘제리. 喂，米祖，查直接请不通咱，让什么多多哎？
4: 让去。
2: 卡里，俺去都吃过去，俺团队没多，他这小猫给把咱我买呢，让给哪子的他干死的？
4: 估计不多了，既然刚没买送过去，现在没有特别说的多，既然刚没都送不到。생각도 없게 하시오, 그치? 이따 깨지 마시오. 응, 되시다.

0: 人家是不是写的你亲自我呀你把了热住钱你 nga kha ke jil da su me bi member kin chu ni yi ne kwa ka da wa de ma ri
1: ta ri ran la mo ne ning to tu
0: rang ge tin je lo na ta ge ji s ya ja
1: nga da ran zha bu shi xia ngai nga re na le 치미인베 나와시도
0: 치미 카리나
1: 네 바베 지동초 뉴진 차스도 다리리야 나무디 로즈 응아다 잡으시샤 네 근지 상린 초레
0: 유제 창고시나 바라 암라 코나서 소소소와 요리 나 수치도 베티 레키 퓨체 데오 메바 제마레 키스 님치 장 가베 미스 투비노 장 바라게 미티 샘팅네 당리 채너 성부르바 이다

내디니 차님 토제 갸중을에 미아동 인기 창단 기급시 비 정중 송급 규시 디가 컹리 팀웨 진중 단의 도진 초단 추 남게 가서다 장내디 디가 미지 초내 치가 양 속자 미베 당도 큐니 마시 창단 기 서시 체미토 속자 나서 지가 유신 초내 치와 당 이규 비신 시륜 냠내기 속자기 갱함식 차유 디가르 쯔타 종 강제 자당 토르 게자 취비 포구 숨양유 강니 숙제 따탕 자외 속자 미지마 체제 식타 이기 봉유 최니 숙덥 체슈 식시 天做草原三条块的贴近，家中屋里米西东阿东三弟托汉其他他，娘俺汤多穿的几个月，强子单图，强吃东忙不语，强给我通信行起了，熟悉人我他。 不会给我马斯坦，我搞不赢行。说过呢，俺这盘给给兄弟不多呢，看哪样。提到人中两个出边，或者提得不行了点呢，看着这些提定了，自个儿穿的清醒起。落日到对不对？中年盘呢，讲起具备推最隐形。 江某年前被推运到我九级上一步塔，专门是江主任造啊。江主一对几岁几个孙就算个四个月，罗孙呢十盘孙对江主十年哪算不塔？苏北人才了，每年还咱们塔，几岁几个孙几年十个盘三个月呗，一个朋友去年速度七十岁。

0: 콘즈 챤늄 초윤이 론니 슈삼지 랑콜레 디에네 창난 진비 람바르두 양망 부통주유 콘즈 균도 슝람타 미링웨 자단 토라 양나 고구니 자사왕 양나 편지 티리 치버서 지주 리왕 양나 방제 웜시 거브지 구베 라통와달 고톰네 되버타 거브지 뽀베 킹베 바우시 제왕랑 고미 우웨 바냠시메 양라 큐즈딩네 초에 곰시 유징 큐칭와 양안의 개발타 큐치와 양이 수숨지 유라 큐치슈러 양 갸리 개왕 유 양라 쇼고 추우스 송네 추통와타 니미트스 페치와 자단토 자사왕 니에수 체네 되바타 사스스 함라 라리안 지구 기네살 로베 초에 곰시 시유 江吉年代吉利松居延主个月不谈昆子卓大江密色擦不起月体云度如今年主个月别昆子前面虚图江南人物系前月彭久年 江给追这个休息时，昆子旅了下西中心熟悉汤了，休息哈江去。云南那边我了，确实是这里是最闲的站，丢脱个月。年个几位退休女秀一个个，宿舍闲谈多呢。最近确实是这里建筑站丢脱不谈。中期这里我就站，年期这里修筑站，江去教学了，确实是这里短久呢，该举牌丢脱不。
1: 行在哈江脚步远，江口座地内炸弹托旁个脚步，每个车过三了点内，对出狼龙车边那不停，哈江几车两高二难。推着秋行狗，强炸弹托给江阳米脚啊，即将灭别，帮不他你什么去？
0: 미지기원의전화强炸弹呢，从那个恰近前边秘密隆咚的那样。江左一位呢，先呢，强炸弹呢，控制七十点三九位，几度点边倾斜时，控制第二极星，第二擦龙穹，第二炸弹弹袭击度低呢，厕所一块儿排密度块儿新月，强弹一射击前面托，长来点边缩加盲目。
2: 让人说是从而旅行起，体育馆站南面米教馆，龙武启动给秋季吹度，可谓跟他亲密度、信心起。第二年，我在了七月康中银店，日为模具，擦动而来，真正我们人体有。 第二年，制度点别三度银点，唐格拉北部南方聚集，街上面多车度点。第二年，土热三边，群众三百亿。群众三边，北京米利卡给你们那，团结他，亚洲银边土热给年啊怎么样了？中华米利集团草编都是七零多东局。
3: 就您早前行，明日看完了，平均中午他别日，两点接了本地当年，借用给明日团结亚春节别上去对局了，熊人节日，群众三百，票给团我他参别，预算来别票给人民团越越了，票给给团上三百了，西村的，桥阳的，票给给多些三百，拉达的前边，预算来归托的。
2: 사도변조로피지동외원규규규규로쇼는개비율
3: 균정사비 지도 대비 표기 주진 订阅帖健康比梦奇登不住吧他
2: 法律监管部门处理诉讼的凶人鉴定，第二个比监管协会托管四中程序的凶人鉴定，群众三遍，他们多电台，核心三电梯，及其瑞阳中药店，就有你，他们电铃塔，他们三电，他们塔电机的六个前期的单联，第二个比塔电塔塔的门柱的老年白电区，组队扩大签约。别别突然撒巴顿讲究人物撒巴的手别给米瑞卡给迷茫给母体全用你突然撒别帮给培正自己老年特勤当年团结他九九写别起灵自动界点别接受零路给培正撒巴顿记别的呼大才对应

0: 스마링게 공감사
1: 공감사
0: 나블링게네 팅디 중앙 선교냠자레체 세이버 거수슈
1: 팅디 선교키 낭튼조니
0: 대제대대낭 제접주지 시진핑기 중미케진 대당 중국 경영을 중국 시바 배외 고타
1: 계지 목수 튀진라 광고사배 경남사배 니치치지배 무지 선교비니 망용기 배마츠 시진핑기 목보 도치 광바 라다딩서타 Tudosabe, Mountain Topchu, Lada Dinsa Chenye, Genji Yila Chandi, Dangi Tarje Wokdo, Mobon Dobjita, Mobon Tarje Dongwe, Cheji Sabatun Zu Dingyo.
0: Dilutun, Chobe Zurun Macho, Chose Topo, Gunjung Chene, Tirup Jinki, Chose Zurun Che Yosu, Dangwe Gor.
1: Dawani Gi, Yasin Tuyun, Chelson Simatan, Yugo Chedon Migwagi, Zeju Sunshu Sabapiwe Gor.
0: Erin Yajur Tembe, Eritan, Yisrenki, Iranki, New Yudik Jedurgu, Cheshi Yulu Shibatan, Iran Yajur Tembe, Iranki Cho Yoni, Kade Jogu, Cheshi Kuisin Lu Shibe Gor.
1: Zamli Namde Zanzugi, Erni no Nunsu Jindagabani, Jube Par, Chichi, Josu Yube, Wimba Chibe Gor Soyi, Shamla Nantun Shibunam Sirona.
0: Jindagabe Tijini, Bajun Chibe, Denju Tudip, Dundin Jungabito, Jungo Jungi, Jiju Shutan, Giga Gujushi, Jungan Mugu Ju Shi Jinping, Song Song Kitchen. 대단기 중국 경유로 중국 시바 등유 송송나 니동 야미 송송으로 립고 대단 중국 중주니 중앙기 등배 특주 개진 시시 나 중앙니 미제디 운유로 치비 각제 특급시 인배 니버토 제규르기 차고타 괴비 후다 제디 탁주기 정신 대배 피게 강동 차고시 괴유 송송나 장계기 내주의 신 최딘타 대단 차샤 피게를 괴디 동교 타용 제괴 장계니 지도중국이 계급 진입하다 민보로 망우다 총기다 사공 워기 해방 아르신 체외 폐계 조신 유배 계급 진입배 중국 개주 된배 최대인타 대당 폐계기 런뷰토 규규로 요구 동미로다 뒤럽사르배 최대인타 대당 내등기 제조 라다르 체규로 요구 동미로 전에 원세 대표 대당 중국 조준 체규로 괴디 동괴 미망망 조기 Nirishin Chiru Zhuwe, Namang Jinki Chuyden Tang, Didangki Guigui Dun Tu, Pembo Topgen Chiwa Tang. Zhaganji Tiena, Subu Yongzo, Guiyo Dubu Shugin Chiwa. Tixin Chuyden Tang, Didangki Chasha Shibro, Shugin Chimbo Tiba Jiegi Lega Tita Tampur Sungdi, Dubshu Jigdui Tang, Tiongkong Guidi Tangne, Gyunjie Mibar, Zhumjie Sarba Toba Chigui. Jibay Chuyden Mala Tuyzang Tudong Tang, Buili Nuiqi Menju Shibshu Mala Zubba. Gyunjie Tang, Yerub Chundengi Chua Ginang Tabi Donggui, Dedanggi Zhonggu Zubrun Chibara Ginsung Nundin Chagui. Dengwegi Jigyur Guri Tang, Dengsegi Nyamjin Jirub Chibi Lege Namba Tugucang Dong Tang, Dedangla Guidi Dongwe Siju Lengluogi Mala Tugucang Dongni, Dedanggi Dushi Ti Jibi Siju Dengbib Tang Lagdar Chibi Gyurim Shibu Nang Kiba Chigui. Menju Tang, Menju Genju, Menje Ji Tunjurungan Pege Tang, Jogyong Lamsu Tugucang Dong Masi, 최대당 대당 리리기 당조종 내던을 수능겨봐 멤버 군주상보 다르비동 제체니 최장 중장기 리리 코류 호르다 되고시 거유버시 조 시진핑기 양규기 럼부서베토 뒤럽서베 중국 캐주 대연배 지도 중국기 광배 조제도 체교 타용기 뒤럽서베 모봉 도지를 동외 광발라다르 딩습 제바타 첩지기 제대로 수능겨봐 사르드 피기 딩습 동와 첩지를 대니 모봉 조용타 교조를 대니 먹봉 도치를 동와 신대버 대니 먹봉 도치를 동와 팀더 먹봉 경 제를 초용의 괴디 동타 계송타 먹봉 뒤럽 제는 배제 토권의 괴디 동와 먹봉 중의 로기 비더 미제 뒤가다 문교로 집어 제기 토니 미마 먹봉 대니 점링기 먹봉 제를 시도 경유로 준 괴비 내송 나여 먹봉 중의 로 구주 구구 코르웨 로주기 천직소 마용기 배마수 시진핑기 먹봉 도치 공부 라다르 딩습 치바타 뒤럽 서비 마든 특주 제초 라다르 딩습 치바 겐절로로 템버 니바타 닝도 칠기타 메제 딩기 베더 문규제 제디 땅기 타제고 먹봉 도치 동외 런뷰토 시지 서버되유 디로니 중국 주고 먹시 로진 중니 로구주 코 로시 인시 미리원 코 계속 로진기 기겐타 레소바 로마 땅기 로규타 마든 로규 계진제 지도 치니 연토 규디 지고 목주기 닝도블라 갸젠타 하상난다기 대심가로 요상타 땅 로가르심가라 땅기치 신대민의 소종 막병기 부상타 대심가로 대도당 유비 딜루 다시베 제 예니 마 용기 토림 내집에 정다를 진짜 계속 로진토 로고 좀 같아. 저 시진핑 로고 쪽에 제고를 주고 마세. 송세 계진양 나니 삼로 군주 다 데리 제바 타. 첩시 다 데리 띵습 제바. 장망기 내집에 본가 서지릉 진기 정다라 숨은 게바 제체니. 미마 모분기 헤미 시지 통도 바로 좀 보 균형 제고비 내송 나게. 계속 로진기 선진고이 계송탕 모공 대럽 진토 교로에 콘텁 송기 탈주 교로에 로주기 된점수 조시진핑기 송세계진기 모공 도지를 동외 자샤 추이기 첩지탕 모공 조종기 자외릉 진탕 진동릉신 타주릉 진지기 내법 세세 띵섭 낭디 미모 모공 조종탕 백의 동외 첩지기 가조 내기 용교 땡기 낭유 명예 점령기 내주탕 기급기 내주 땅기 내주 모공기 내주제라 묘진치의 균도 첩부 첩의 균토 안전 이발토 첩세를 띠니 먹은 조종 체비 뒤럽기 랑자를 등진해 보 체디 첩세가 토니 자와 교로타 자주가 토니 저지 체디 첩세를 띠니 먹은 조종 체교 띵섭도 동조 인시 소모시 조 시진핑기 첩세를 띠니 먹은 조종 체교니 미마 먹은기 먹은 조종 체비 자와 인비 계송타 먹은 뒤럽진 조종 체비 카조탄 저와유 뒤럽 사르바 리바니 소 로드윈 시진핑기 소신한 외 당중앙기 첩세기 로드부 첨부타 로규기 겐지 코스미 첨부로 띠니 미마모봉기 강규기 롬부사로 되유 고텐도 핌니 중저 최고타 테네 예안토 핌니 시규르 저규르 나오에 봐라 조시진 핑기 사진 내조도 첩지레 된 총도 팅니 저거 대토니 당주안기 첩지 탁대로 정도를 띵서도 동타 첩지레 띠니 모봉 조경라 괴디 동외 나라 중요 미에베 최심탕 쇼제 강릉 외유 마든 체리 루링기 저준 제이 다대로 정도를 제외규 당기 모봉라 고지 장진 지혜배 자된탕 럼룽아루의 사된도 도탕 마용기 뼈망수 장동아 당기 사두리배 중로를 띠니 삼로를 쉰다를 쥐바탕 자와된동탕 당기 깔라니바 당기 제수 장와제기 대심된도 친유 첩제를 띠니 먹봉도제를 도탕 첸제를 띠니 먹봉도제를 도와 신대버를 띠니 먹봉도제를 도와 팀들 먹봉용제기 태라 겐링아루의 눈딘토유 지수무시 점린토이기

0: ཁོང ཅེར ཤི ལ ཉེ བར ཐོ ཉིན ཐོར སར དུ ཆེ བེ ལོ དོ ཡོ གུ ཇོ ཤི ཅིན ཕིང གི ལོ ཛ དེན བེ གུ རྒྱུ ཆེ བེ ཆུ སིམ ཐང ཡི ཅི གུན གུང ཆེ བ ཐང གག རྒྱུ ག སི གི ལོ དོ གུན གུང ཆེ བ ཆེ བེ ཅི ཐང ཇུ བར ཤུ ཡོ བེ ང རྒྱུ གུན གུང ཆེ བ ཅི གི ཐོ ནི གི སུང མོ ཕུང གུ རྒྱུ དེང སབ དོ བར ཆོ ཡོང ནི གི ག ཐོ བ ཆེ གུ ཤི སུང ཡོ ཉེ དོ ཅ མེ ཅུ ཤི ལོ ར ཀྲུང ཡང མོ ཡོ གི གི སུང ཐང མོ ཕུང གུ རྒྱུ དེང སབ དོ བེ གུ རི ཆོ ཅུང ཅུ བ ཐང ཇོ ཤི ཅིན ཕིང གུང ཝ མེ 조장기 겐시유 대지 고지군룸 직시 교주당 시균주처 도주지 지공 교주 지혜비 막돈 시주 능루 교주 지혜니 중국사로 운이 주인기 계송당 모본 교주기 공덕 교수당유 니에도 야민이 쌩을 더욱 비치 숨니 초용니 중국로기 대립진기 강규 농부 서버를 규규로 꿰대던 후에 먹지 토마티 남대 공부치 당진도 제발지 대니 미망 먹봉기 반장 두부기 먹봉 중니 로자 송외 나바사경 시탄 첩시 닥대리기 나바사버시 도부주 주지 고바사버시 팅럽진 조중기 비림 사버시 먹저 막약기 중재 사버시 제제 바위 막다로 텀부로 정화타 사르지 동매 선두인 남이야 민년배 미망 먹봉기 세제 당대바라 당당 미망기 Sikshib Tanglin Cheyue. Jigje Rudar Tangbue, Mami Genche, Dinghui Giye. Mokdob Langwar Tangne, Namde Gomuchi Tangjin Tu Gyoye. Gama Ang Gezu Gengibbe, Bumsho Maa Giye, Dinghui Giye, Moksi Giye Nambara Pogyoore Chempo Chungwar, Dinbang Cheyue La. Mima Mokbong Chonggyo Dobu Pekye Ngale Yabu Chungwar, Boba Chempo Gigadu. Mokbong Zungne, Logye Mingse Giye Duyuntu, Nganzu Zhu Xi Jinping Giye, Langzadara, Samlu Dushi Sarji Cheyene, 먹도도수서로 적용당 꿰주치당 사르당 추십치디 먹봉도치당니 개가 렘베 레든카 야부주주인시송부시 진다게베치진인기 나조 토조먹도쿠토 네베 황예링진기 응아공 야조당 응아공파랑 타고르기 초공제소 냠진낭중 직조치디 뉴시응어도도당 신능고리인 초공당 칼람각동 냠지 최고소 응어도진기낭중당 봉디 초공탄 카공 튠조로 경유로람 말하기 개가 림바지기 니버 십시르 니딘 제비지 소조 더구기 장가우 샹기 로주콩 딩에 먹을 강 첨부 튠탄 유기 첨봉에 바로 로주릉 신기 제르 지닌 체 먹을 강에 먹을 바르기 교도니 개누기 랭기기 바타 교미바니 마니티티 마야바타 개가 린토비 겐지랑제기 난주 먹을 구이기 관동 니버 조종라 꾀디동타 Guandong Jigong Nesu Tangni, Nyamjee Mokdob Guandong Dila Tang, Nundin Yunggiro, Genlin Chekyo Yinshi Songpashi. Zhu Xi Jinping Ki, Cianze Sardo La Dini, Tabju Chiru Donggyo Tajung Chini, Rangmang Zogyong La Cianze Ki, Degyo La Chekwe. Mima Mokgong Ki, Jigyab Guandong Bi, Langzhi Tungkyo Chedi, Tungki Nushu Sarma Tang, Tumnyu Sarba, Nyamsi Chekyo La Guidi Donggyo, Rangge Ki, Tungki Chebi, Zhuan Chi Tekdu Bi, Wargi Jigje Unsu, Zhuan Chi, Zhu Tekdu Bi, Turob Su Liba Tang, 랑게키 튕기 제베 겐진 추구리 치레 겐진 체네 로주 송지 라리앙 페기기 나바서버도 유바타 미슈 봉데 모봉타 셔롱다 젠기 무지 진디 소기 도슈가로 치르치니 체제서도기 계송타 모봉 조종타 페기 동교로 레기 첨부 표유 계송 체제로 진기 대위기 녜돈자미 니서송노로 조시진핑기 로저티 주니 롱어 든주코르 딘지 체이 심바타 체이나 前者的地呢，毛泵多节动物，特聚糖、先天不地呢，毛泵多节动物，特聚拉达的级别最。那位开进端午的浪子喝些端午，俺最主席近平给浪子写书，前者三段的地呢，让毛作用解决了，代表了农田解决糖，特色端午，准备供牛立脚切的，毛泵多节动物，连根起不苦都别，毛端先天别，本科作用解决饮食松不些，毛泵多节糖，他给动物了做呢，先天不地过，主席近平给先天不地。 让给给某部不要打工被用它，矛盾针对了那边的言行，盲目被某种人认为给内部送土别，各自穷则言行送远。第六种的一个托，主席近平，金州马塘，常见人到工地推门操办，月色的拼命，天气松懈的我塘，况且三级前塘，起来经济先天被本港作用了，双人经历，但给日常三对给，面色根据群众切脱，本马村，但给了你们塘。 당기 지수 장비 삼륜 멍시 띵주 체디 听了经济直接提三级经济现在被本港的拉度内度的结果是重要创办本的协议其为关系当初经济就不错成主席近平提退了三级现在被毛泵多级的动物特具体毛泵多级的动物恰恰批给动物不断给内部多下雨但给现在把了头当堂毛泵多级的东西美食的用所一天生命全部断雨了两边毛泵滚动堂三大的毛泵都不提醒托林前在三队堂出在头位特区托堂街日期先天所用贴了规定全部当月结束不是目的面呢这个人送米图这个人不面呢网站米店主席近平也证明毛共用为特区老大的前年结束堂毛共作用企业别成就的经济出在头的当官美貌毛共超用的三级间堂停留间前天间接作用企业的米店中国开局天别毛顿成就毛了准教师当托，毛泵用为吃的自救的当地，毛泵南北用为自救体，毛泵作用也决定用它，小仓面体拉大的团聚器官，听众拉大的汤，毛镇南部军用钱呢，运送国别来段定时边托，开进南站了，打动前边马拉推过长途当地，这一卡给做准了，不再约不汤，你不点吧，决定用军长熊长银币给零钱呢，听不清毛泵用为拉零了批零约不钱的。毛泵多级恰恰了规定东局了，内地堂建立又不切过些什么事？卡马泵的西业、李伟业、当地居民物质我，马永给白马村、浦生给都市电信、桃梅生对马接不了，水军给水生电不马塞，老多切给堂三百年久做了，军都签不签约？江南三百套俺最惦记你了，自古堂怂恿你都不签呢。毛伟业主席跟着冷路拉大切套，绝对上辈桃梅生对马接不了。毛泵作用也，老家他们别的名字，我觉得不集中一些，算不是。
1: 他六村托，让给给听着间给取着组装器修起了单位，他区别组装天门卫东修起了单位，我就按古组率取着组装器别内部也不有这。今得唐伯年初步牌给用给区别南站车送茶送老大钱包，门卫官同学我当家他我就我记当有这。北部湾区给区天空用这趟没去古县区别地位开锁给各部人别区这更新联系卡机组装汽修切入当一不是路就强征给几对列着的江水藏北汉江藏不所谓列着的鱼托区界汽车给推进度列个骑行一把趟秋冬不能激励松去所计让咱们出行一不是这个三百加盟同学党给主力团部派员联系拉达起救命的广东雷州麒麟区新区东归团、安徽平市行新区东归团、听日间给新区东归萨巴卡级准局团、有谁联系卡级给二军两个组成员。今得唐伯年初步派给用所各松秋兰萨巴团、辽宁辽东麒麟区区团部女秘书、区别列着起者，你是怎样拉达起不提？那您给推崇不连南站九级给毛有职业？天堂切记，让给给秋公叔叔点赞多钱的，千里堂团部秋最给不谈秋冷相吧，秋说。两国相规准不错，区别马拉间给联系准许家切入当月不是。蒙河少侯秋最年，淮河藏布有规度，秋对恰规切别，区别列着开进行引线。二军其余度，区界那座堂二军别两列他们咋切的，列着昨年规度二当给路也行月不是。山东省级蒙河双侯秋最列着二军南站部南站纪念刘贵宾去。秋最近南站安排两个姐姐给去改变领主十年秋落相特别女不点与接送不接他怕给个秋这组织恰贵给秋这马拉走喜剧南年军心不谈军心别秋这马拉送去送个穷于不谈组织恰贵心别昨年秋所不谈震动设计我别给去改变给南年军心不谈军心别设计喜别顿就顿送穷于不接三国北结构这四句年写到前边时呢这四列的孔比东居国给我就按前国文所七九所真正切不是年度松就落了个这四列的给列国拥抱国统九七年他写东咱们什么他这四列的给找到年文所估计统九年度估计升级也不是给及女给长王结构他社会家的旧了却不见西九年给人国国年列国年在家家给就改变升级也不他女给起来给军主间给统治就在家家家就生个游戏我就爱人给个这次牛给点点给团结抗力加瓦点熊人阿妹跟着下东也不吐不谈给金文所跟着长瓦贴在休息签约 让给给这个系列

팅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주 충유 장부시인 충무이 소련군의 순수 진심 特동 시리기 윤장례 조조 군두위 겐지모차도 코로 충무 향상도주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르히 토니 서시디토 쥐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人중캄리의 총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직린 집에 세 콜라라 준비 모자를 입어라 지